0: 방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무
1: 알랑 좀원 잠랑을 제지 자치 덴비 냥큰 족부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대야 랑종 잠능을 제식 집에대 챘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흘이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중 뜨무 세르중 시바 멘테다 통지엠비 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야 하나타 무글랑가 따사자에 연다라스트가 타무실라야 야스트즈 무티타마즈나 야선치는 과하트가리치에나야 요라시트고 따솜지지 연다 미셈카노지지야 리터스무시나 따여지밀 할라코나나웨야와즈무치헤야 요마쿠글라라탄딜와미 나샤크르르나틴다치야나 따그지 샤크르담바그더터 롱이 ᱪᱟᱪᱷᱟᱝ ᱞᱩᱝᱪᱤᱞᱟᱨᱚᱱᱤ ᱠᱟᱢᱟᱠ ᱠᱟᱨᱟ ᱴᱟᱜᱟᱡᱤᱠ ᱛᱟᱝᱜ ᱞᱟᱵᱞᱟᱝ ᱢᱩᱝᱣᱮ ᱥᱟᱱᱤᱱ ᱠᱟᱞᱟᱝ ᱠᱟᱥᱛᱚᱞᱟᱱ ᱡᱚ ᱜᱚᱱᱩᱜ ᱞᱟᱵᱞᱟᱝ ᱢᱩᱝᱣᱮ ᱫᱤ ᱛᱟᱱᱤ ᱭᱟᱝ ᱠᱟᱱᱤ ᱢᱩᱝᱜᱮ ᱭᱟᱱᱤ ᱢᱩᱱ ᱛᱚᱝᱪᱩᱝ ᱦᱛᱟᱜᱞᱟ ᱴᱟᱠᱨᱠᱟ ᱠᱟᱢᱟᱠ ᱫᱟ ᱡᱟᱢᱱᱚ ᱨᱟᱧᱟᱢᱛ ᱦᱚᱣᱟᱨ ᱜᱩᱯᱚ ᱛᱟᱢᱪᱤ ᱠᱚ ᱦᱩᱝᱟᱜ ᱫᱤᱜᱫᱤ ᱟᱨᱜᱩ ᱪᱮ ᱥᱚᱜᱥᱚᱠ ᱪᱮᱣᱟᱨ ᱠᱟᱱᱫᱟ ᱪᱟᱪᱤᱞ ᱠᱷᱚᱨᱥᱢ ᱡᱚ ᱠᱟᱱᱨ ᱱᱤᱱᱤ ᱛᱟᱝᱪᱤ ᱟᱨᱡᱚᱱ ᱢᱟᱱᱡᱤᱨ ᱛᱚᱝᱠᱩᱝ ᱦᱛᱟᱜ ᱢᱩᱨᱡᱚᱱ ᱛᱮ ᱛᱚᱱᱚ ᱨᱟᱧᱟᱢᱛ ᱠᱷᱚᱱ ᱜᱟᱡᱟ ᱴᱟᱜ ᱫᱤᱜᱤ ᱵᱟᱡᱟᱛᱚᱝ ᱜᱚ ᱪᱚᱣᱟ ᱦᱞᱟᱛᱟᱝ ᱧᱟᱢᱱᱟ ᱫᱤᱜ ᱥᱟᱢᱤ ᱠᱟᱢᱜᱟᱨᱟ ᱛᱟᱢᱪᱤ ᱜᱚ ᱪᱮᱱᱫᱟᱹᱧ ᱡᱤᱫᱤ ᱠᱟᱱᱟᱢᱱᱤ ᱪᱟᱨᱪᱮᱡᱟᱝ ᱥᱟᱞᱟ ᱥᱛᱟᱠᱷᱟᱝ ᱡᱤ ᱛᱟᱢᱱᱩ ᱜᱚ ᱞᱚᱛᱩᱜ ᱡᱚᱝ ᱢᱟᱵᱫᱤ ᱱᱟ ᱫᱤᱜ ᱠᱷᱤᱪᱤᱜ ᱡᱟᱝ ᱢᱮᱠᱨᱟ ᱠᱚᱡᱮ ᱪᱷᱩᱡᱩ ᱢᱮᱱᱩ ᱜᱚ ᱛᱤᱱᱫᱮᱨ ᱢᱚᱱ ᱛᱚᱝ ᱪᱚᱝ ᱦᱛᱟᱜᱞᱟ ᱜᱚ ᱛᱟ ᱦᱞᱟᱢᱚᱜ ᱪᱮᱢᱚᱱ ᱫᱚ ᱥᱟᱜ ᱥᱛᱟᱠᱷᱟᱝ ᱛᱟᱝ ᱧᱟᱢᱱᱟ ᱫᱤᱜ ᱫᱤ ᱱᱟ ᱪᱷᱤᱫᱤᱱᱟ ᱧᱟᱢᱫᱤ ᱢᱚᱱ ᱛᱚᱝ ᱪᱚᱝ ᱦᱛᱟᱜᱞᱟ ᱪᱟᱠᱨᱫᱤ ᱠᱷᱛᱟᱢᱟᱞᱟᱭᱟᱨᱱ ᱜᱟᱞᱟᱜᱟᱱ ᱫᱟᱢᱟ ᱢᱟᱞᱟᱱ ᱠᱷᱛᱟᱢ ᱪᱮᱱ ᱫᱟᱢᱟ ᱛᱩᱱ ᱠᱟᱪᱤᱱ ᱪᱷᱤᱠ ᱟᱥᱚ ᱛᱩᱱ ᱠᱩᱣᱟᱭ ᱚᱱᱟᱜᱟ ᱠᱟᱞᱟᱱᱫᱟ ᱢᱩᱱ ᱛᱚᱝ ᱪᱚᱝ ᱦᱛᱟᱜᱞᱟ ᱪᱟᱠᱨ ᱠᱮᱨᱮᱝ

시나 소고남 카토고무사저 지네야 여하나 소리가 달게 틀라 영어 소금을 타고 사자 지르라야 영어 따따리가 따꾼 틀라 영어 타목을 한그 사자 지르라야 야 소금을 잠소 단친단데 영어 따박목 그 막솔 지르라야 Yama sugo mga tsa tso ta tsa rga o Rzung tsambu maha lin zom zi ching xiong ya Yama te rwa nyami ta kong tukla

자치 칼로와탕 자치 람루어 소소 남이나라 니마리 이르진데 냄데코르급 자참 참술 아 참글 딩글크 능츤다르카 아 메퍼톤주 나소랑르탕니 집지레주라카 르클마즈그라 아레와캄 샤게오너 아 디스탑크 자치 칼로와탕 자치 람루어 소소가 남즈 이나라 아주 레츤데 도능이 안달라 특크르그능이다등이 체라남바그 아주 렌츤데 잡줄땅 양나 첸남바그 레츤데 년다등이 레츤데 토니 비야고누 글랑고누 니마리리게 돈드 긍즈기오크 따르카세만즈주 하찬 갈체가 데나 카르송존 손지나라그주 자치가 단송보그 그긴 단크르코르고누 르치그탄 단지킨 고삼 송주군데 혼로 돈독찬들 데랑 손지나 주다 슬랑정 춘도는 고삼다등이 르치그탄 단지크 샤반데 고츠음고네 와르킴도 모스크 아데나 안다존 손지나라스티니 그게 산지르 가치나르 쪽 니글라카니 땅아 춘듬들 덴지그당 레요노근도 무그 돈득 가치즈그레라 디스탑카양 아 터카즈용 자치 칼와탕 람로즈즈 히긴지주

디안치네 주 당아치 히고노즈고노 양치스기나 다익주 자크브 제정지게 베노고 니틀타나 랑 지크 자크브 제정거 제르치노 소유쇼 디가 소르티 클럽지 담바네트인다 등이 만지 잡군거 제정도 덴적등 링튼 니와치노고 코르지 웹축 거르 강는트 원나슬로 바르스코가 Zayang Sargupi Sorgan Tsungtam Jitsu Tung Yerdin Bi Lakhtar Ayun Hankhani Jilin Shungata Na Mungir Dremtun Kodrikyo Shawa Shung Yungni Gopsam Datangi Dremtun Nang Shimkhan Tsangmi Yilar Ngisi Dremni Dremjin Yola Chajata Na Dremkhan Kodrikyo Litun Ti Arda Dambaga Tsip Jigni Hunla Yungdrib Shaji Yenbarisi Koka Echu Sorgan Tsungtam Jitsu Tung Sogyu Kodrikyo Shawa Tari La

0: 이게 토마 숑리스가 그렇게 지금 아게르응이 엉차 잡으러 와서 이제 보느라
1: 지
0: 어떤 건가를 외치지 않나 좀 뭔가 막 빈족이나
1: 아
0: 뭐가이나 초크티파이나 초크야나 자우즈이나 초크데 그렇게 작은 요인이 너무 너무 작은 요인이 너무 괜찮아 얘기입니다 다 졸록 이게 지금의 성거 다 노마세나 나스다 그렇게 초하게 겐코다라 성거 요새 보느라 이 성나티 세권을 다 지금 소나라 형식의 사무인 소통 관계라 희나 초니 강차 믹스와도 만리세 보느라 그게 아마 쪽이 차지가 요미세 보느라
1: 이제
0: 너무 그 차치 마다 마고 다 가차도 세나 그게 망고 다 돌디세 소나 그게 고마 숑고리 사도 다즈기 이게 더 졸록이 이게 고마 숑고티 그게 그게 만다 사차 그게 망보지요 그게 좀 생각 아 가차 돌디세나 제와가 다 튀냐 当个拉个年代，这个这个门大个，这三个。嗯，那这个这个门大个三个。多么个，你听人家，他只当个门大个，这他他这个从南巴山那路，他这个很重要，这个当个巴个，当你我一跟这个你讲的，他这个三路当你这个那个的，就等于用那，跟他这个用用那，他很重要，如果说经个这个天那个的，从这个的，就下那个。 이거는 옛날에 파티테이션 때 쇼테인 존이세 보느라
1: 그지
0: 벤조지나 이 워크 소딩 향간다나 커송 티크토바 세디나 도무 요카
1: 응
0: 커송 티크토바 인다나다 이거는 더 고데라 파티에 송나 그게 그게 쇼코 차치대요 요니 다게 티크코르 차치대요 요니 송고 코르 차치대요 요니 테스타우즈가 민생이 원르모
1: 응
0: 어 드림바나다 어 티쇼크도 그때 되게 냐크요디 도무그레 타삼디오 냐는 그놈이 스칼라토 파송라토 파 다가 클라토 파이 코르타도 테레리리 그게 지와 니크만 타르티 그게 가지오크 모레
1: 뎅게 뎅게
0: 그나 그게 지와다 그게 타르티 지와 쳔무스테기나 찬송스 치타니레 회시 자치가 어 다도 이게 참고노 반도 마르다 디나니 이제나 총 총고지오 가레라 어떻다고 흔적이나 다 송인지나 다 뎀바그 맘타라 뎀바그 차도 독도 시게 창고니 도무 그래 디트로니 흔적이나 트윈지나라 기와그 차도 독도 소위니 도무 그인지나 차 시다요카 우이가
1: 뎅뎅
0: 워크 어그니라 워크 다 소음지그라 데트타고 차치요 그때 인도나다 이즈 그 땅내래 아무튼 맞춰진 땅은 용가 당원마가 정지그란 데티우나 파치르토무 원이 용가
1: 嗯，
0: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다당 상세코노 된 긴지 선세고가 같은
1: 상세고
0: 그래라지 어 언더 초슴 고고 당 미세크다 오고 되게 샤리옹나 아 따테라 따그 코네 미세코노 그 송트세코노 더카라 뭐마샤나 밥사 치크탕 알바비다 오고 아 파닉 당이 되라라 된 도서고가 따다샤코노 덴바라 니가 치르 모레라
1: 응
0: 덴바라 니가 치 샨데 고르카도 게와라 니가 치 레라
1: 응
0: 미세 고르카도 베와라 니가 다 치기니 된 도나다 Donla üçü tanik tanik qırsan tüldi tanı maqto. Donla kırgın yığsan da muçik. Dönşan meydan nera? Devaşa ko kın devaşa na kör tanan babu tadır. Hı. Sözdi na tanı zık tanan babu ga.
1: Hı.
0: O tumu zırdı ni. Tag tenze ko tadır atır. Sun gı tanan babu, den bag tanan babu. Tumu zırdı ni. Ta tag giwayın dinare yan tevsin tere. Samdu tanan ise gönüre.
1: Jı.
0: ཁྱི ཕྱད མམ там багжан дан русе гонора
1: жи
0: яңна тинде шакуно дандана юзгэ жастэгэ нэржасэ кога
1: хм
0: дэ нэржагэ лакани тартгэ сонна багжан дам чикэ тамам бамни томузрэ непор тазо кэргэ ламга нэрцэн дэнгэ тэгэ мэндани томуз эйна дочэл Tani ingi hotan pari sona, tan sopchin dandamu sona yang kargi mbiksuga.

0: 아르니 낭 토인키흐담야 강중스 장등기쇼라 세르쌈니
1: 강중세르쌈
2: 스테르덴체냠컨토보나바체나바데모이나 나레츤딘돈쯤바마품곰보이나
3: 데모 쪽보남바 나 렌츤딘 돈쯤바 카우센츠이엔
2: 다르타 체남비 년름던 조진반더는 총정정년 춘컨 워크로공 춘제 강르종 세르슴 레츤이엔 당디 레츤능더 좀직비 체남라 시진핑기 제슬르 종득 그룹랑와던 흑담스르랑카 마치흑담롱지 참반가 고르시오비 나바 70년 버가스시
4: 시진핑기르제스르종득그룹랑와
3: Yankunamba Tundi, Xi Jinping of Jessel Jong the Kura Longashi be, Tambi Nang, Boltang be, Kern Yerinibarti. A Jelsi, Lyric Kaki, Dachula Satum Yonder Doctor Jimmy, Lu Sumja Kurver, Densu Shivaso, Sochinastanga Songshil Jibi, Tamba Dang Bustonchi.
2: Jessie Lyric Kaki, Dachula Satum Yonder Doctor Shini, Lu Sumchen Kuru Densu Shivaso, Sochin Toka Songshile. Niston Jenny Lord Dab Jenny be, Tiv Jenine. Lonten Abatang, Tupon Abatu. Siston Gabja Jenny Lord Dab Jenny be, Tiv Jenine. Rjayung Mamma Timus watching the scouring away, Jinsu Tangarang away to her. Jonghua Mamma of Jimton Jacob just sat him Jinsim Shonga Rele. Ranji Jetap to the statum yonder Lakhtar Shini, Lord Samchin Disembar Hille. Deringa Sundar Zabjing and Dunsum Shite.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다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냔데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젤

0: 다는 베이징의 디스루 제그니인.
1: 코르민 월클라롱 팅게 디토사르인길.
2: 냠크남바 체남바디모이나 데랑네 쳇시게 다담비 칩쳇당 아자르시게 당아비 치니르트 워시게 당아비 치니르트인라 자바선셸 슈니 탕디 디토 산저린 산라 삼브르갑스시 다담비 치어가닌제 쳇솔 지기니 잠라 푸진의 전적 진정 동체르제 참조 조자시라 메슈숑스티 머너르 셔미 잡친시 Donjin Shong Ji, Jong Kong Jong Inga Chu Shu Ji, Yakuji Ju Shi, Jong Yang Amri Ju Shi Xin Ping Yi, San Ti Tong Chin Nong Wa Ma Sil, Zifton Ga Chen Nong Ti, Fu Jin the Chuan Zhi Jin Zhang Zhong Qi Ji, Lam Zu Zu Zhi Mei Xun Shong Ti, Men Ne Shi Mi Cha Qin Si, Men Na Cu Ju Deng. A Jin Ji Ge Sem Su Su Ji Sha Ba, Ni He Yu Ge Le Bu Zhi Ti, Donjin Jia Ji Xin Gang Zhong Ngang Zai Chu Deng, Gan Che Dan De Nan Mu Xie Ge Ba Tan. Xi Jin Ping Yi Nan Ji Fan Dong Ne. Da Li Chen La. 아제능데 톤치르 덴지게 톤친 찹친 맘부숑 아당 사킨 수수당 데유 데킹 수시 찹샤 사무 달림시디 페지 땅 덴지가 지기치르 차른굴 나르디르 부셰 바당 덴지가 톤칠 제사바 디땅 남바 근데 담브르송와 년카땅 응어물레 쟁이나 나츠고 제프셔땅 제지가 땅습시 셰바 덴지가 톤칠르 셰투 돈칠르 셰바 담즈 나무시니 톤친 찹친 종버 타치당 황국시디 마마 멍초제 제수고땅 아제누르 제 덴지가 니바 돈지 송총셰키

야, 자들 신잠증은 형님이 나청 혹시 적서 제소 정말의 모인나 조시 담비 혼조를 문득은 열크가 전이 다양한 조성만 아처 담화가 누그 길그 제라 총총 때 전문 오스클라 롱친제 나충스베르가 쓸 타통 렌스능리 산등 좀다 나이나 렌스능은 돈좀봐 아침으로 초인

야 나청 시적서 대등냔데 영 대릉 그 잘흑비닝 그 나청 시비르가 슬린슨데 린슨데 근 돈슨바 아치 노르소근 하신 심심무고니 쪼보총총서 좀드그라 돈진이지 옌 데나 대릉 그 잘흑비닝 그 나청 시비가 슬 타송 린슨데 근아 아직은 하신데 쪼보총총서를 좋게 등질 그 참바등 Tipa garchi ka zhanba rgbi, karkum ka zhanba ji zhanba chungu, xsum kodik shi yu la. Deren ka joki tginjir ka zhanba chungu daga nanga, zhubo chung chung tsuru, tsurungho urshka longchang ka gulantzu ka nangni, yung chet gongsang ka lakshi sa kodik shi yu no ka shilin hemo inji na, tomar tobzhu chung chung, parwa chanli ka lang no ka, gala yung gongsang sirgo no ka liang hemo ndara, demen tarung, 干活这个人中客阿妈去总而今都了我这个婆婆穷个婆婆穷穷去娘那一路个东人他心乐色个弄你个个这个些有了这个人今天这个人连成他从个是个那么几里的等于因为人个冷个跟卷通我们几里的扎这个些坑个这个婆婆穷穷有那样嘎通你连成他从个是个那么啦卡不等用不是嘎这些 야 참바니와 티바가 찍는가 같이 가르신더랑리오가 진축을 담고서 말로 중등 대한신이 아직의 족보 청청서 다튼게 티바가 찍게 참바 청원되는가 롱둔 예조 자득 이어노가 담질인지나 가르촌 트제 다와르 마세르고노게 샤시 리팀드그능니 스캉파 가다브라 야르마세니 담질 사르와즈게시에시율 대간치니 조보 총총 세셰노가 담지가 처니 잉 조보 총총 티마 세 친급 셰노가 포르고당 아바세니 담지지 잉 조보 총총 세인 헬마 고득시율 대간치니 디츠근 당송나 어치 조보 총총 세셰노가 셰파가 처니 잉 셰파레니 데른 거 티파 가치가 참바 총은데가 나 고득샤주율 야, 대가 한신이 대릉 렌슨 타통 그 글음질이다 땅이 양릉 그 땀 하치기 타근 전통 음주 자득시의 큰 그 주보 총총 요나잉 스카토니 렌슨 타통 그 글음라 카프르땅 용브르 갈스시 렌슨 타통 큰 그 카프릉증 특거든 치 특슴 니르그 슴든 나릉아땅 특거든 치 특슴 니르그 슴든 치기노 주보 총총 청마게 일라 사위리 중요라

야더니 참바 선바 르비 가르콩근능아 하신드 참성 로시타그 힙샤리 시비 아랑스튼체 심컴 소트분가시니 참성 로시타그 힙샤 통시 고득시율 야나충 지적서 되나 되는 그 잘흑빈인 그 나충 시비르가슬 타통 낸슨드가 능든 노티그 군이 모츠즈이나 공슬진데 되나 저보 청충서가 로카등 참가 야, 가야는 그 공성질이다 땅이 나총시비르가스 렌승그 타동거스 름라시킨그 조보 총총치 렌승 타동킨그 가브랑정 일라 사우즈그송고 렌승 타동킨그 가브랑정인지나 특거든 찍찍스문이르그 슴든 나릉하등 특거든 찍찍스문이르그 슴든 찍인

0: 총총시비 히르거랑가 총총시비 런드거 센주 총총시비 센텐주 정보
1: 나도 시비 라페
2: 야나 총시 저서 디나 다타 초데른 그 나 총시비가 쓸 타승린 쓴득 참바 등부 조기 증지르가 나시기 주열 레 조기 증지르가 참바 총문대 전지나 저보 총총서게 갈랑근 젠통 엄사게 뜨고 총총들이라 야 디나 디릉 잘흑비닝 그 나 총시비가 쓸 타승린 쓴득 린슨 타통가시 글름질이다 등이 아른가 릉근 젠통 엄지들이 자르기시여 큰거 저보 총총이었나 디 다타니드 린슨 타통가시 글름나 카프르등 용브르가 쓰시 린슨 타통큰거 카프릉정 특거든 치그득슨 이르거 섬든 아릉아당 특거든 치그득슨 이르거 섬든 뜨인 대간진이 저보 총총 치터나잉 아른가 릉끄쇼가 글라라잉 린조르가니 영 릉끄쇼나 한치근 젠통 요나가 너무가 저보 총총 요나 아랑닐라 잘릉 요나가 잠치 요나잉 나츠르 끄리용나 총나리 나츠 좀지 초총기 저보 총총치 끄리용나가 아다하비요나가 잠치 뜨거터니 아담시 여비고니 저보 총총치 냐름덤뱅이인 야나총 저보서 국내아진 오실로 시즌 바따르 다 다티틴데 천지나 로자 망하즈가 아야는가 공성 땅 마트그래라 데나 저보 총총치 아야는가 공성가 시간데 다른 거 야는 거 공성의 치유로 지나 뜨거시가 차르즈가 요과즈가 제일 강터 아치그레와 있나 두부 총총 속에 야는 거 공성의 흐조치 용준다다 야는 거 공성의 토마그 가영잠 흔든인 대신 그 대릉 조기 등지르가 삼바 청문대가 능아 아직 두부 총총 퍼버 천리가 얼른가야리다 등이 토머 조보 총총서 가야는 그 공성 조치 용위 자힘 흔든 신의인

야, 저 부정청서 공내에 저 청마그 냠게 소리지 빠 청청 바로 천리글랑 노게 공성 세르고 노게 랭해문데 년으리라 야, 되나 저 부정청서게 다튼그 공성그 딘데 다 아랑니지 아랑니 랍식 노게 리샤그 전나 아랑디 오게 땀꾀그 탈라 소부정의 저 리샤율 야, 디나 다타인 아치 등 냠데 릉류게 진축크 담크스마 도브정을 주키고 담크이 동어모 제야 말라 저게 유종 츠크만 카 저게 메타서가 야, 저거 총총치 담크인 너무 고뇽스 담크인 더게 층이게 능든나 전에 온지나요 저거 총총 정말게 자우일이 굿탐니 또 탐나스 그래라 아래 저거 마카 또당나 마카데 저지 요크라 온증 츠크 마카지 당나다 마카데 저지 메크 뜻이너리라 디젠게 남진데 나치 두부 반승거 와라 허버트 아른게 치 지유게 머디라 응다 츠브제 뭐 머셔죠 니슈가잉 냠주게고가 담고이 니와모 쪼 담비 칼라마니나 리블 카니 흥허르 쩍다세르가 쪼보총총치 리블 그 카니 흥허르와 영나 리블 땅 응응와 니세고 노게 담질드 상마그 얼럭 뇽제레라 담짓드그 쥐시든 쪼우라 상마그 코나 와르 사이제레라 티젠그 쪼보총총소 나승그 고름그철 로디트웨드 다 아랑니라 하차차그고니 형니시킨그 머디득 양나 아랑니라 하차킨그 쪼디득그 샤누그 시카차디다 흑사우이리 흑득고니 마차그 나미나라 인님 불만잉크 테스타비 하차비 츠등 아담비 칼라 마니나 타므르 리브크 칸니 흥허허리 나라 츠츠기 오지 마라 골라 차샤젠 지소 남카강 알리라 테르고 야 스탐쿠이 흐슴바 무인지나 아스르 빠미 메시 바스크 토롱 바린 통

야, 저 보 총총 지천아, 담질세 히니. 아, 양나, 세바실 히니. 게스르가 둥르링 히큰. 담괴 에르가큰. 데문 다른 카클라스 과세죠. 에르가큰 그 저 보 총총 유나. 파르신드 티파 가르치크 스타보 총총드 챤일라흥아. 린슨 타통근거 가브랑응등 특거든지 득승니르거 섬든나나당 특거든지 득승니르거 섬든 특이노 조보총총 청마거 일라 사우이리 중요라 대릉거 티바가치거 참바 청문더질다당이 아치거 조보총총처럼 냠줄러 샌드비 담질인지나 아르간 쇼파 체릉르거 제스담능자비 하르카르츰 토제 다와드마시르거노게 영 아리종거 хой цундаг нэгни хашкампа адавр ярва сэрни штамжицгийн я тина тхмрач иг топ чон чон цмэр шканва давр ярва сэргоног штамжилнд нямчизгийч хэл

야나 야저보총총처 아, 너무 지그래. 저보 총총 칠 때나, 너무 지그래.

0: 담지 흩뜩소기와디 아저군가 증다와식 지정 나치 참을등 아만비 흩다니샤마 이세르고게 시발라 흩뜩등 저군가 챵르 닌즘브 타히젠 히튼 자리다등이 흩뜩 오마식 조브르 얼그름시기 아니인지나 남진가 저위철 최십세브르 스가만응기 최십탕레리는 도중세비 고스급레리인다 원정 시비 최십 인근제 아멍분디 토드행무종 나치 시발라 그히 동어 마무시 자니 시바 이할랑와 잠지 그흐라 아르흐타비 흐땅클 소시 샤트디 고슈세키기 흐스민지나 흐조아송춥세바 소스 키친시기 로트세크 도마츠르 가차샤 주비 아르강워시 다득시니 조하시 디지 아르강워티 로미 촐라이 바당 실그다 돔나 디 렘기 런 디브기비 르수시 지바리 Tena di tsu jie geng gi yang di reng ge na chung si bi rga cil ta tong lin cin yin dong cin da ni jig ran ta. Lin cin da ge zom zhig ba deng don zin ba nor zho deng zom zhig ngan kar wa la jia zha ki shda kil wa bhi glu deng cha chib da kil wa gheng zhig ci reng deng sun m rin qin yin. Teng ji mi lin cin nung nga tsu yang jir cha yung.
1: ཁྱི ཕྱད མ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2: ངའི ཆེ ལ འཇར ཁུ གཞན ཞི གི རམ དག ཞེལ
1: སམ ཞི གི ལག པའི ལག མ ཅི གོ མུ དུ དི
2: ངའི ཆེ ལ འཇར ཁུ གཞན ཞི གི སམ ཞེལ
1: སོབ རིན འཇར ཁུ

0: ucho we kai kal hate la kana ta chu chu de chu khuli yo shet tang de yo ne ma phyo ma yo kun
1: hm
0: tu chu shang le yo shet tang de yo pe ma phyo ma ga de shong ga na
1: ma di
0: te li ona ta chen ta hap tu mu ge she kun no tu ndag ma ga de tho ma ga chu ang ni tang ta kha tak che rong che rong ju na na
1: di
0: ko ni ro ji na kha tang de nang ga tan jok shok ko tho ma ga chun ji na da ge ge che na tan jok wa ga da na ga na chul na ta da na ga ma ni ona tu mu she ra yo kun
1: ma di
0: rong shuk ko shayi da tsundi na chi shangmo luk juk ka kuanda shunga tong ma nyon na dimung shayi yu ku nar mo din dana ta chi chua chi satip ka nang tuin kor dira ta chi thoma ka chua gandhi nye katak jirang yu ku nang wata yu ku mo tabar
1: nari
0: di liwa na ta nga chuka yi gir gina ka tsundi ta cha chi ta thoma ka tsiga jindang ka chua tu na shunga minu ina yang thoma shigan ji gu nung da tang ta ta waga ta tundag ma nga zi chay kada nar mo
1: nari
0: gali ona ta kchu shei chu tna ta kokchir tna ina gergin chi inda ki gara ina ta shei chu tna kokchir tna kokchir tna inda ta ta chi ko da chu gud na ta inda minda ta ta tarab ka ta ga ta a logle ka ta ndo mon dilak ta ta pat ta chi ne z ka ta mando mon dilak ki ma to mon chi shei chu ko da chu ko ma ri
1: na ri
0: ten ta ta chi ta lo nya mo ta ga ran ga sa na chu ze na ta ka na ta chu ndo shu ko lo ma de na chi yar gan na ran da mon de chi ta chu na dukwa ga tsuwa ngi tachiga yu kunzi kyo. Arunga ga shayi zi na zi, arunga shuk ga tsuwa ngi tachiga yu kunzi kyo. Arunga ga sacha ga tsuwa ryo tang tachiga zi. Arunga sacha ga tsuwa ga tsuwa na shunga danu ga zi, ngi uyi na chuku, anda tamche pogo mangi na chuku, ndarga tachiga jinda na zi, kymdak ga zi shalai lida tang zi ding.
1: Nyari.
0: Shayi zi zi ngushtu yi chui na, kichu nginzen yi chui na, tanji laga tachiga hino zi jiga wundi chipo sanlo tro kamo.
1: Nyari.
0: Di thuni ta chi chad chad ta kai ka lapsan dat kurta ko ta thap thap ta chi lapsa jamba ta manra wa dina ta ngalang ta chu che ndang jiga sok la ke shelo na ta su ta chi lotip ka la ka wa na ki pa dite mo dar mo
1: ri
0: so te de ka ton de yan chi chad chad de chi jir do shon ta na mo
1: ri
0: ton de ta u chi chong shon ching ngai go na la chu tong go no ta wo kai ka lotip ta ka na dina ta nga ma u chi ko chu tong no ta jong shang nga ga Tote zoga zi.
1: Nadi.
0: Tote di yungu na mara ta. Tote ta ta mara dana katsang dira yungi na ucho tsonga shang tsang ranga ta sarta dhig nunga ta tote zoga nara.
1: Nadi. Nadi.
0: Tote di yungi na ta tote nga ma ta nga dara nata shi yungi jirto gaya chimbu dhushonga dana ki.
1: Nadi.
0: Tote ka tukka lom tsanga nang tunga kodik shatanga laga na ta jirto chimbu dhushonga dana.
1: Nadi.
0: Ta nga yungi na tutsi yungi na ta lorim niya kaya ki zi mo. Kei talo sochong dharma niya agar sattim tiga laki nita koi dhan shwa tanda dhan goshtu zi. Tutsi ka sochong ka lorim niya agar sottim dhan jina di tuna chundan ka somchim chobji kuyo gana rambo. Somchim chobji pun di tuna ta njirtsum zgo ga zi.
1: Adi.
0: Marag jamba ka tatsumi gita tsara gyo yon no.
1: Adi.
0: Goshtu la gyo yon no ta. Njirtsum. Njirtsum zgo somchim chonga yon na rina na.
1: Adi.
0: Та хаптив шона фонцин чобжи юкуна динана жерцум го фонцин чоңасындана
1: тара тара
0: эндата жерцум дагата индина хаптив шога нан тунгата гячага ача гяч гясин
1: тамурсында
0: го
1: нари
0: тентанта та намага жонсанга га хаптив тун нига дари юна чтерта картон тирин га хаптив го нан тунга гуду шатын го тената дему жерто чи буду шонда нэ тентанта чазата уркей гэгин намба гэчу чэната Tan jertsum dara katooni ta waka eka sawinzi ta chikhe ta shayi chi jilan jok gogoz kongo. Da ta tundak ta uzu chikhata kamo.
1: Nadi.
0: Ta chin jertsum dara ka nangang ngayshana chi mang su uzu, mang tang chik su uzu uchi chi nang, yana tsijur patang da su uzu uchi chi nang, yana chua juisha tunga lakwaan bab chi nang skono ta, dur tay loo na girginga ta, o ta jertsum dara ta ma kuya chikhe lop chay chi skono ta nangigda chikhata nare. Ngoyma zuyanji na jonsho nga ga ta, Satip tezo chunjina chartanga chun yersumdra wuchumniga ta pachil mangyongbina. Khele chankhaga sinchindra mudungo dhe naramo.
1: Nari.
0: Deta na kaptukte ta kai girgin nambagi nara ta chui wuchumtri ta chui shiwa langi tawili tixi chatangna ta yersum ta charingarizu ta chui marachik tuyini chaktangna ra ta chui mikindu chibu samlu tamu yu naramo.
1: Tada.
0: Khe tamba sunra yu naramo. Deta ta kharzang dhe nanta girgin nambayanji nara ta ngayishin arangan tixi zantanga tuni ta utan ta yersum yin nara ta nda ngayor tata nantan li tukyorla. Andi nami ngoma xe nata ka ika sawin zuta loma ga jilan choku uzmu. Tanda chikhe tukyo nata nangirza chikhda nare.
1: Nari.
0: Ti tuni tachi ka ika lhapte ko tuk lomsa manga zi zhichri.
1: Nari.
0: Lomsa manga zi ta loma chi aja ika lhapte ko nguna ajanga yonga da nare kichi. 소름 니와도 각성되는 걸 소름 니와도 쇼 춘지나 그치 소름 니와도 그 가이 그 섬슨 그 그 섬슨 자린 가리드 아제 그 딱돈 추천디 소름 동우가 와장 좀 고목
1: 씨 그래
0: 소름 동우가라 제 그는 그 정도 너는 니와도 나 싫어 가이 그나 된다 내가
1: 응응
0: 대단한 대원이다 진짜 길긴 그때 치 로큰도 치지 뭐 마셔나
1: 응응
0: 치 다음 추모도 저기 있다 도마르 강한 년당 누구 소큰데 영치를 치 도마 줘야지다
1: 응응
0: 지 영철 법적통 이외에는 지는 그 도마치는 거나 희마 마트노 희사건 땅 그쪽 거쳐 있지.
1: 다리.
0: 나 땅에 있는 나른 게 삼나 지게 이기는 그 땅에 얻다 지 삼노 통군이.
1: 응응.
0: 엄마시나 땅 법적 세트비나 정만만 좀 땅 법적히 메일한데 이제 좀 드려야지. 다시 난 총다 못 메일아.
1: 다리.
0: 텔라 통치엘리 텔라 이슈엘리 엄마시나 지노니 사건 건 자고 도마가 질라 이월튼 저군우 희사건 땅 그거 그 누노 다타 다자 난그르치 타톱가는 거다 저 타톱 마치바디 인저튼도게
1: 다 네리
0: 다타 신저스음들이 타치튼 데히트고나데 쵸타 세조가모 자라기 게나나 아치
1: 네리
0: 아나는 그 남진 거 토셋 똥 토셋 토티우나
1: 응
0: 타컨 타자 게겐즈 게나라타 삼부 나마컨 타자 탄 저스음가 개체노젠데 미르트 주 히미
1: 네리
0: 타치노 타치 히텔라 삼지 그 토텔라 이슈티 에타니 소 토티나 타 토테테
1: 바빠에 코너란다 그치 쳇탑라스 관다 기르긴거 되는 고난 나소이니 갑다에 겨게 되는다 너중에 테는 카르톤 되는 그추 샤이 추고 워카이 로틀린난자 연한 뒤에 정화에 코너디니 틀라티소나 다소 저거 추 카이 근나라 상차요 나시가 사가다 오이긴난자 워클린난자 야이긴난자 야클린난자 다 이게 근아이나라 그게 샤이데 상차요나다 시가 사 이자라는 디는 그 다 슈그치크 흐치나루시기 체송이 슈그잠바그 흐치나루 양츠게즈치 총송이 되나 양잠바데즈게즈 티사텐주코 다 딜라가 정화의 노트즈게즈치 샨니 뜨모르 디챵그다 카르송 되는 그추 다 니음란루니 타나 다 카프레난다 냔체난다 니 코리크 흐치 망아즈 크쳔그 다 가이 슈그치가 즈게즈 샬라이 슈그잠바우 즈게즈 토르고누 난센드모르 디챵그다 그게 쳔니 찬임그 즈게즈치 샬라이 바빠이 존딩이 텐데 그게 참덕남바즈 촌 나라서 부터기긴 거 다고나 레완동군 대비진데 저나가 여기나라 갑톤다서 그게 원하는 거 초안족슈그나 녹슈고 초아 롱슈그나 롱슈고 초안데 그게 다시 아인다서 잉인데 찰리 내지게 다가지긴데 나양딩이 텐들라서 그 지금 다 소수가 쳐서군 요과지 톰니 샤이게 젤라르트게 요과린 존이 넘어지 그긴 거나 딩이 텐다나 갑다스가 망포리 얘기요 디안치니다 그긴 레지드고는 그 다소총 소만데 그게 가이 글리샨 죽탄 거른다나 그긴 아산치 간다요 그 다기스 그 서버다 그게 첨그 리샬라스 거가 안다긍이 텐다서 오이니 그긴 그 갑다스가 통통리 메라
0: 야야
1: 我在他理想的工人都没想到我这次也是整个他是他理想的工人都是否中学他这种人你也得应该应该现在是否中学他那就整个理想这个名字他妈就整个没懂人你现在理想的这个马就他没得到的你可否中国读书就过你怎么该承认的人嗯嗯昨天的时候他看上别人给他我这些人做过他那我妈现在他家里面说那他是理想过读书他当然的他那他干什么还有个么的他当然是那出人物的他
0: 저저다리샤족동다라양치 어제 다워선 속과 가나이나 저 친구가 리르긴들이는 망가 모라라.
1: 아리 땡.
0: 콘조디나 저 크마드 그나 사트르리고 지나때 친구 체고 땅 요트 간 적고 그때 가톡 좀 어디 난 적고. 최충 좀 어디 난 보통 다다 친구 걸렀다. 땡다다 저던 거 찾던 걸 라케 셀리오나 길긴글 리샤 했던 데요. 저던 거 친구 그 탐다 만데 모두 연 것도 죽으나 뭐.
1: 아리.
0: 다 길긴글 리샤 친구 인의 처모 사나 ᱪᱨᱤᱭᱟᱛᱟ ᱞᱤᱥᱟ ᱛᱟᱛᱟ ᱦᱚᱢᱟ ᱥᱚᱵᱡᱚᱝ ᱛᱟ ᱭᱟᱨᱡᱤ ᱠᱚᱢᱯᱟᱞᱟᱱ ᱡᱩᱡᱩ ᱛᱟ ᱴᱚᱠᱥᱤᱱ ᱡᱟᱨᱟ ᱛᱟᱥᱮ ᱠᱚᱨᱢᱚ
1: ᱱᱟ ᱫᱮᱝᱠᱟ
0: ᱤᱱᱟᱭᱟᱱ ᱛᱟ ᱠᱷᱟᱨᱛᱚᱱ ᱫᱮᱨᱟᱱ ᱡᱟ ᱛᱟᱨᱚᱱ ᱟᱛᱟ ᱪᱮ ᱱᱟᱛᱮ ᱤᱱᱫᱮ ᱥᱚᱝ ᱜᱚᱫᱟ ᱱᱟ ᱞᱮᱜᱤᱱ ᱪᱚ ᱤᱱᱡᱤᱱ ᱨᱟᱛᱟ ᱱᱟᱨᱡᱤᱱ ᱛᱟ ᱪᱮᱣᱟᱠ ᱚ ᱛᱟ ᱞᱤᱥᱟᱱ ᱫᱚ ᱞᱤᱥᱟ ᱛᱤᱨᱟᱝ ᱜᱮ ᱠᱚᱱ ᱛᱤᱨᱟᱝ ᱞᱤᱥᱟ ᱚ ᱪᱤᱱᱟ ᱢᱟᱜᱮ ᱡᱟᱣᱟᱨᱟ ᱛᱚᱢᱟ ᱱᱟ ᱪᱷᱟᱛᱚᱱ ᱠᱟᱱᱟᱢᱟ ᱟᱛᱟ ᱵᱚᱱᱥᱟᱝ ᱜᱮ ᱡᱮᱠᱮ ᱢᱟᱱᱛᱷᱤᱱ ᱫᱚ ᱛᱚᱢᱟ ᱪᱚᱱᱟ ᱢᱟᱨᱟ ᱥᱤᱱᱡᱤ ᱠᱤᱛ ᱠᱟᱱᱟᱢᱟ
1: ᱱᱟᱨᱤ
0: ᱚ ᱛᱟᱱ ᱫᱚᱢᱚᱱ ᱛᱮ ᱜᱮ ᱭᱟᱱ ᱥᱮ ᱞᱤᱥᱟ ᱛᱤᱨᱛᱟᱝ ᱜᱮ ᱱᱟᱱᱛᱷᱤᱱ ᱫᱟᱭᱚ ᱭᱚᱠᱚ ᱱᱟᱨᱢᱟ
1: ᱱᱟᱨᱤ
0: ᱛᱤᱱ ᱫᱟᱱᱟ ᱛᱟ ᱪᱷᱟᱛᱟ ᱞᱤᱥᱟ ᱪᱤᱝᱜᱩᱭ ᱥᱠᱩᱱᱚᱱ ᱫᱟ ᱛᱟ ᱪᱮ ᱜᱤᱨᱜᱮᱱ ᱱᱟ ᱛᱟ ᱪᱮ ᱥᱟᱣᱩᱡ ᱱᱤᱥᱤ ᱠᱤᱡᱚᱱ ᱛᱟ ᱠᱟ ᱪᱷᱟᱢᱵᱚ ᱫᱟᱨᱟ ᱵᱟᱫᱟᱨᱟᱝ ᱜᱤᱱᱟ
1: ᱫᱮᱝ
0: ᱛᱟ ᱪᱮ ᱪᱷᱟᱛ ᱪᱮ ᱛᱟ ᱞᱟᱯᱟᱨ ᱛᱟ ᱪᱮ ᱪᱷᱟᱢ ᱪᱷᱟᱢᱟ ᱞᱤᱥᱟ ᱛᱮ ᱵᱚ ᱪᱷᱟᱢᱥᱟᱝ ᱞᱤᱥᱟ ᱛᱮ ᱵᱚ ᱜᱟᱛᱟ ᱪᱷᱟᱢᱥᱟᱝ ᱞᱤᱥᱟ ᱛᱮ ᱛᱟ ᱠᱚᱱᱥᱟᱝ ᱞᱤᱥᱟ ᱛᱟ ᱵᱚ ᱡᱮ ᱪᱷᱟᱛᱟᱝ ᱜᱟᱱ ᱫᱟ ᱪᱩᱜ ᱡᱮ ᱜᱩᱱᱟᱨ ᱢᱚ ᱠᱟᱛᱚ ᱛᱮᱨᱟᱝ ᱜᱟ ᱛᱚᱢᱟ ᱪᱚᱝᱛᱟᱝ ᱫᱟ ᱪᱷᱤᱱ ᱪᱷᱤ ᱛᱚᱢᱟ ᱪᱚᱝᱡᱩᱱ ᱫᱟ ᱡᱮ ᱛᱚᱯᱛᱟ ᱪᱷᱤ ᱯᱩᱨᱤᱝ ᱜᱟᱱ ᱠᱟᱛᱟ ᱢᱩᱫᱩ ᱢᱟᱨᱞᱟ ᱛᱟ
1: ᱫᱮᱝ
0: ᱛᱟᱱ ᱛᱚᱯᱛᱟ ᱱᱟ ᱪᱷᱤᱱ ᱪᱷᱚᱭ ᱱᱟ ᱛᱟ ᱪᱷᱤᱢᱥᱟᱝ ᱱᱟ ᱛᱟ ᱥᱚᱜ ᱥᱚᱢ ᱠᱚ ᱧᱟᱢ ᱛᱟ ᱨᱮᱵᱮ ᱫᱟ ᱛᱟᱱᱤ ᱛᱟ ᱧᱟᱢ ᱛᱮ ᱜᱩᱱᱤ ᱛᱟ ᱛᱚᱢᱟ ᱪᱚᱝᱜᱩ ᱛᱟ ᱛᱟᱜ ᱢᱟᱨᱟ
1: ᱫᱮᱝ
0: ᱛᱮᱱᱛᱟᱱ ᱛᱟ ᱪᱷᱤᱢᱥᱟᱝ ᱞᱤᱥᱟᱱ ᱫᱟ ᱛᱟᱣ ᱫᱮ ᱱᱟ ᱪᱷᱤᱱᱤ ᱠᱷᱤᱪ ᱫᱟᱨ ᱱᱟ ᱠᱷᱤᱪ ᱪᱷᱤᱢᱥᱟᱝ ᱛᱟᱱ ᱛᱟ ᱛᱚᱢᱟ ᱪᱷᱤᱢᱥᱟᱝ ᱛᱟᱱ ᱛᱟ ᱥᱚᱛᱟ ᱧᱟᱢ ᱛᱮ ᱜᱩᱱᱤ ᱛᱚᱢᱟ ᱪᱚᱝ ᱪᱚᱝ ᱵᱤ ᱛᱟᱞᱚᱢ ᱪᱤᱜ ᱨᱮᱢᱚᱱ ᱫᱟ ᱛᱟ ᱛᱟᱞᱚᱢ ᱛᱟ ᱪᱷᱤᱥᱟᱝ ᱮᱜᱚ ᱱᱟ ᱦᱩᱱ ᱡᱚ ᱡᱤᱱᱟ ᱜᱤᱨᱜᱤᱝ ᱜᱮ ᱛᱮᱱᱟᱱ ᱪᱚᱢ ᱢᱟᱨᱟ ᱞᱤᱥᱟ ᱠᱚ ᱛᱩᱭ ᱛᱚᱱ ᱞᱤᱥᱟ ᱠᱚ ᱛᱩᱜᱤ ᱱᱟ ᱛᱮ ᱪᱚᱥᱚᱱ ᱪᱷᱤᱢᱱᱤ ᱛᱤᱱᱟ ᱡᱟᱨᱮ ᱪᱷᱤᱢᱫᱟ ᱠᱟᱛᱟ ᱛᱤ ᱞᱚᱢᱟ ᱜᱮ ᱛᱟ ᱞᱤᱥᱟ ᱱᱤᱨᱛᱟᱝ ᱛᱮ ᱪᱷᱤ ᱛᱤᱱᱟ ᱛᱟ ᱟᱨᱟᱝ ᱜᱮ ᱥᱟᱭᱤᱛ ᱜᱮ ᱥᱚᱛᱟ ᱜᱮ ᱥᱚᱵᱡᱚᱝ ᱜᱟᱱᱤ ᱛᱮ ᱪᱷᱤᱢᱚ ᱡᱟᱛᱟ ᱪᱤ ᱡᱤᱞᱟᱹ ᱨᱟᱜ ᱛᱟᱱ ᱵᱟᱫᱮ ᱤᱛᱷᱤ ᱱᱟᱨᱢᱚ
1: ᱫᱮᱝᱜᱟ
0: ᱟᱨᱟᱝ ᱜᱮ ᱥᱟᱭᱤᱛ ᱜᱮ ᱞᱤᱥᱟ ᱜᱟᱱᱤ ᱛᱮ ᱞᱟᱛᱤᱱᱟ ᱛᱟ ᱥᱚᱵᱡᱚᱝ ᱜᱟᱱᱤ ᱛᱮ ᱛᱟ ᱦᱟᱞᱚᱢ ᱡᱩ ᱪᱷᱤᱱᱟᱨ ᱪᱷᱤᱱᱟ ᱛᱟ ᱪᱷᱟᱫᱟ ᱱᱟ ᱛᱟ ᱢᱚᱢᱟ ᱡᱟᱱᱟ ᱛᱟ ᱪᱤ ᱚ ᱟᱨᱟᱝ ᱜᱮ ᱥᱟᱭᱤᱛ ᱜᱮ ᱛᱟ ᱞᱤᱥᱟᱱ ᱨᱮ ᱜᱩᱱᱚ ᱱᱤᱛᱥᱟ ᱛᱮ ᱚᱱᱟ ᱞᱟᱥᱟᱠ ᱱᱚᱫᱚ ᱠᱷᱤᱜᱩ ᱞᱟᱥᱟᱠ ᱱᱚᱫᱚ ᱠᱷᱤᱜ ᱥᱤᱜᱢᱤᱠ
1: ᱱᱟᱨᱤ
0: ᱛᱟ ᱛᱟᱱ ᱛᱟ ᱛᱟᱣ ᱜᱮ ᱟᱨᱟᱝ ᱜᱮ ᱥᱟᱭᱤᱛ ᱜᱮ ᱛᱷᱩᱱᱟ ᱱᱤᱱᱩ ᱜᱮ ᱱᱟᱛᱩᱱ ᱛᱮᱭᱚ ᱱᱤᱭᱟᱹ ᱠᱟᱢᱚ
1: ᱱᱟᱨᱤ
0: ᱛᱮᱱᱟ ᱦᱩᱱᱡᱚ ᱡᱤᱱᱟ ᱪᱤ ᱜᱤᱨᱜᱤᱱ ᱪᱚᱭᱱᱟ ᱛᱟ ᱜᱤᱨᱜᱤᱱ ᱛᱟᱱ ᱛᱟᱣ ᱜᱤᱨᱜᱤᱱ ᱛᱟᱱ ᱪᱷᱟᱢᱫᱟ ᱠᱟᱱ ᱡᱮᱱ ᱨᱤᱪᱚ ᱥᱤᱜᱟ ᱦᱟᱥᱚ ᱛᱟᱨ ᱛᱤᱢᱩ ᱜᱤᱨᱜᱤᱱ ᱱᱟᱨᱟ ᱪᱤ ᱜᱤᱨᱜᱤᱱ ᱟᱭᱚ ᱪᱤ ᱛᱟᱨᱮ ᱵᱟᱥ ᱱᱟ ᱪᱷᱚᱠᱚ ᱵᱮᱨᱟ
1: ᱫᱮᱝᱜᱟ
0: ᱱᱟᱠᱟ ᱥᱚᱞᱤ ᱜᱚ ᱦᱩᱱᱡᱚ ᱡᱤᱱᱟ ᱞᱟᱥᱟ ᱠᱟᱛᱟᱱ ᱠᱟᱛᱟᱣ ᱞᱟ ᱪᱷᱚᱝ ᱜᱮ ᱪᱷᱚᱣᱟᱜ ᱢᱮ ᱠᱟᱨᱟ ᱜᱮᱜᱮᱱ ᱛᱩᱱᱤ ᱛᱚ ᱛᱚ ᱛᱟᱣ ᱜᱟᱨᱭᱟ ᱛᱟ ᱛᱟ ᱥᱮᱱᱟ ᱪᱷᱚᱝ ᱛᱮᱱᱟ ᱛᱟ ᱞᱤᱥᱟ ᱪᱷᱤᱢ ᱪᱷᱤᱢᱟ ᱞᱤᱥᱟ ᱠᱚᱨᱮ ᱠᱩᱱᱫᱮ ᱤᱧ ᱡᱤᱱᱟ ᱛᱟ ᱛᱮ ᱱᱟᱛᱟ ᱡᱮ ᱪᱷᱤᱢᱥᱟᱝ ᱞᱤᱥᱟ ᱱᱟ ᱪᱚᱠᱚ ᱥᱚᱯᱛᱟ ᱜᱮ ᱞᱤᱥᱟ ᱱᱟ ᱪᱚᱠᱚ ᱛᱟ ᱪᱚᱱᱟᱝ ᱪᱚ ᱛᱚ ᱪᱚ ᱱᱟᱛᱟ ᱜᱤᱨᱜᱤᱱᱟ ᱛᱟ ᱞᱤᱥᱟ ᱠᱚᱨᱤ ᱥᱮᱱᱠᱷᱟᱱ ᱵᱟ ᱜᱤᱨᱜᱤᱱ ᱫᱮ ᱛᱟ ᱠᱤᱪᱷᱟ ᱢᱤᱭᱮ ᱢᱤ ᱪᱮᱱ ᱛᱟᱱ ᱪᱟᱨᱡᱤᱝ ᱤᱪᱤᱱ ᱜᱚ ᱛᱟ ᱠᱟᱱᱮ ᱛᱮᱜᱮ ᱛᱟ ᱞᱤᱥᱟ ᱛᱟ ᱡᱤᱝᱜᱩ ᱤᱪᱚ ᱛᱟ ᱱᱟᱝ ᱪᱷᱤᱢ ᱵᱚ ᱪᱷᱚ ᱫᱟᱱᱟᱨ ᱢᱚ
1: ᱫᱮᱝᱜᱟ
0: ᱛᱟ ᱢᱟᱭᱞᱟ ᱛᱟ ᱛᱟ ᱠᱩᱝᱜᱟ ᱛᱮ ᱛᱟ ᱡᱤᱝ ᱢᱟᱨᱟ ᱛᱷᱟᱢᱟ ᱪᱷᱟ ᱛᱟᱢᱵᱟ ᱪᱷᱟ ᱛᱚᱭ ᱱᱤ ᱦᱤᱪ ᱪᱷᱟ ᱛᱚᱭ ᱠᱟᱫᱟ ᱢᱚ ᱛᱟ ᱥᱟᱨ ᱱᱟ ᱛᱟ ᱛᱟᱝᱠᱩ ᱠᱟᱛᱟ ᱡᱮ ᱛᱚᱢᱟ ᱢᱟᱝᱟ ᱛᱟ ᱠᱟᱛᱟ ᱠᱟᱭ ᱜᱟ ᱡᱚᱱ ᱱᱚᱱ ᱛᱤ ᱛᱟ ᱛᱟᱝ ᱪᱷᱚ ᱠᱚ ᱱᱟ ᱢᱟᱨᱮ
1: ᱫᱮᱝᱜᱟ
0: ᱠᱟᱨᱛᱚᱱ ᱛᱮᱨᱟᱝ ᱥᱟᱭ ᱪᱷᱤ ᱠᱟᱭ ᱜᱟ ᱡᱚᱱ ᱠᱟᱭ ᱜᱟ ᱡᱚᱱ ᱱᱚᱱ ᱛᱟ ᱥᱤᱱ ᱫᱟᱨᱟ ᱛᱟ ᱛᱟᱢᱟ ᱩᱡᱩ ᱥᱟᱭ ᱛᱟ ᱠᱟᱭ ᱜᱟ ᱡᱚᱱ ᱱᱚᱱ ᱛᱤ ᱨᱮᱱᱟ ᱢᱟ ᱪᱷᱤᱠᱟᱢᱚ
1: ᱨᱤ
0: ᱢᱩᱱ ᱪᱷᱤ ᱜᱟ ᱡᱚᱱ ᱞᱚᱛᱟ ᱡᱩ ᱜᱩ ᱴᱨᱤᱝ ᱡᱤᱱᱟ ᱢᱚᱢᱟ ᱥᱮᱱᱟ ᱛᱟ ᱟᱛᱟ ᱦᱟᱯᱥᱟ ᱛᱷᱚᱢᱟ ᱱᱚᱱ ᱪᱷᱤ ᱦᱤᱱ ᱡᱚᱱ ᱱᱚ ᱠᱟᱭ ᱜᱤᱱᱟ ᱢᱚᱢᱟ ᱥᱮᱱᱟ ᱜᱤᱨᱜᱤᱱ ᱡᱤ ᱢᱟᱨᱟ ᱭᱚᱱ ᱥᱛᱟᱱ ᱱᱟ ᱪᱷᱤ ᱠᱩᱱ ᱡᱚᱱ ᱱᱚᱨᱟ ᱦᱩᱭ ᱜᱤᱱᱟ ᱨᱟᱝ ᱠᱟᱪ ᱣᱟᱱ ᱡᱚᱱ ᱱᱚᱨᱟ ᱦᱩᱭ ᱜᱤᱱᱟ ᱛᱟ
1: ᱨᱤ
0: ᱛᱟ ᱪᱷᱤ ᱡᱟᱭ ᱴᱨᱟᱱᱥ ᱠᱷᱟᱱᱟ ᱢᱟᱛᱟᱱ ᱫᱟᱛᱟᱱ ᱫᱟᱛᱟ ᱣᱟᱞᱟ ᱛᱟᱝ ᱤᱝᱜᱤᱥ ᱱᱟ ᱛᱟ ᱪᱷᱤ ᱛᱟ ᱪᱷᱤ ᱞᱚᱵ ᱡᱚᱱ ᱛᱟ ᱤ ᱢᱟᱨᱠᱮᱴ ᱠᱩᱱ ᱱᱚ ᱪᱷᱤ ᱠᱷᱟᱢᱫᱤ ᱫᱟ ᱪᱟᱛᱨ ᱫᱟ ᱢᱟᱞᱟᱱ ᱛᱟ ᱪᱷᱤ ᱠᱟᱛᱷ ᱪᱷᱤᱢᱵᱚ ᱧᱚᱝ ᱜᱚᱱᱟᱨ ᱢᱚ
1: ᱨᱤ
0: ᱠᱟᱛᱷᱚᱱ ᱛᱮᱨᱮᱱ ᱜᱚ ᱦᱩᱢᱟ ᱪᱷᱩᱛ ᱛᱟ ᱛᱮᱞᱤ ᱛᱟ ᱛᱟ ᱪᱷᱤ ᱛᱟ ᱫᱚᱜᱟ ᱛᱟᱱᱩ ᱛᱟ ᱛᱚᱢᱚ ᱫᱮᱱ ᱜᱚᱱᱟᱨᱤ
1: ᱨᱤ
0: ᱪᱷᱤ ᱵᱚᱢᱟ ᱢᱟᱝᱟ ᱫᱟ ᱪᱷᱤ ᱱᱮ ᱚᱱᱟ ᱛᱟ ᱪᱷᱤ ᱛᱟ ᱦᱩᱭ ᱡᱟᱝ ᱡᱚ ᱛᱟ ᱪᱷᱤ ᱠᱟᱱᱩ ᱦᱩᱭ ᱠᱮ ᱱᱚᱱᱛᱤᱱ ᱛᱟᱭ ᱠᱩᱡᱩ ᱪᱷᱤ ᱠᱟᱱᱩ ᱪᱷᱤ
1: ᱨᱤ
0: ᱟ ᱛᱮᱛᱮᱱᱟ ᱪᱷᱤ ᱡᱟᱭ ᱡᱟᱠᱮ ᱠᱷᱟᱱᱟ ᱢᱟ ᱤᱧ ᱠᱮᱥ ᱠᱷᱟᱱᱟ ᱢᱟ ᱛᱟ ᱪᱷᱤ ᱡᱟᱝ ᱡᱚ ᱪᱷᱤ ᱛᱟ ᱠᱷᱟᱱᱟ ᱫᱟ
1: ᱫᱤᱝ
0: ᱪᱷᱤ ᱪᱷᱚ ᱥᱮᱢᱠᱷᱩᱢ ᱛᱮ ᱩᱝᱜᱩ ᱫᱟᱱ ᱨᱮᱢᱚ
1: ᱛᱟᱨᱟ
0: ᱥᱟᱭ ᱪᱷᱚ ᱥᱮᱢᱠᱷᱩᱢ ᱫᱟᱢᱚ ᱡᱮᱱᱤ ᱞᱟᱠᱟᱛᱟ ᱜᱤᱨᱜᱤᱝ ᱞᱤᱥᱟ ᱛᱟ ᱪᱤᱝᱠᱩ ᱪᱟᱛᱟ ᱜᱩᱢᱟ ᱪᱷᱤ ᱚᱢᱟ ᱥᱮᱱᱟ ᱴᱨᱟᱱᱥᱮ ᱱᱟ ᱛᱟᱱ ᱫᱟ ᱵᱚᱨᱪᱷᱤᱝ ᱫᱟ ᱠᱩᱴᱤᱜᱤ ᱞᱤ ᱚᱱᱟ ᱛᱟ ᱛᱤᱠᱟᱱ ᱱᱤᱠᱩ ᱫᱟᱱ ᱛᱟ ᱥᱟᱭ ᱜᱮ ᱛᱟ ᱪᱷᱟ ᱠᱟᱭᱤᱝ ᱫᱟ ᱪᱷᱤ ᱥᱟᱞᱟ ᱞᱟ ᱛᱚ ᱠᱟᱱ ᱠᱟᱭᱤᱝ ᱫᱟ ᱪᱷᱟ ᱡᱟᱱᱟ ᱛᱟᱱ ᱫᱩᱠᱩ ᱫᱤ ᱥᱮᱢᱠᱷᱩᱢ ᱛᱟᱱ ᱫᱟᱠᱷᱤᱱ ᱫᱮ ᱛᱟᱱ ᱱᱮᱯᱟ ᱛᱚᱝ ᱫᱟ ᱠᱟᱢᱚ
1: ᱭᱟᱨᱤ
0: ᱱᱮᱯᱟ ᱛᱚᱝ ᱜᱟ ᱫᱟᱱ ᱩᱪᱩᱝ ᱜᱟᱛᱟ ᱤᱱᱟ ᱛᱟ ᱜᱤᱨᱜᱤᱝ ᱜᱟᱛᱟ ᱩᱢᱟ ᱥᱮᱱᱟ ᱛᱟ ᱞᱮᱥᱟ ᱜᱟᱛᱟ ᱛᱷᱟᱛᱮ ᱜᱤᱨ ᱛᱷᱟᱱ ᱛᱟ ᱠᱩᱴᱤ ᱜᱩᱨᱠᱩᱱ ᱛᱟ ᱛᱟ ᱪᱷᱤ ᱛᱟ ᱪᱚᱜ ᱱᱟᱝ ᱜᱟ ᱪᱚᱜ ᱪᱷᱚᱠ ᱫᱟ ᱠᱟᱞᱟ ᱯᱟᱨᱛᱮ ᱤᱱ ᱱᱟ ᱛᱟ ᱪᱷᱤ ᱦᱚᱵ ᱪᱷᱩᱝ ᱜᱟᱨᱢ ᱵᱟᱱᱫᱟ ᱡᱩᱧ ᱡᱤᱱᱟ ᱛᱟ ᱪᱷᱤ ᱪᱷᱩ ᱪᱷᱟ ᱥᱟᱭ ᱢᱟᱝᱟ ᱜᱟ ᱛᱟ ᱠᱟᱭᱤᱝ ᱫᱮ ᱛᱩᱢᱨ ᱡᱚᱜ ᱛᱟ ᱠᱩᱨᱤᱜ ᱫᱚ ᱢᱚᱛᱟᱨ ᱞᱟᱛᱟ ᱛᱟᱠ ᱩᱭ ᱠᱟᱭᱤᱝ ᱫᱮ ᱛᱟ ᱛᱮᱭᱚ ᱥᱟᱥᱮ ᱥᱤᱱ ᱪᱷᱱᱟ ᱢᱟᱜ ᱛᱟ ᱫᱟᱞᱚᱜ ᱱᱤᱠᱟᱱᱟ ᱢᱟᱜ ᱜᱩᱱᱫᱟ ᱠᱟᱱ ᱛᱟ ᱯᱷᱟᱭ ᱪᱷᱟᱣ ᱜᱟ ᱛᱟ ᱛᱟ ᱥᱚᱛᱟ ᱱᱟᱱᱟ ᱡᱚᱝ ᱡᱩᱜᱩ ᱢᱟᱡᱟ
1: ᱭᱟᱨᱤ
0: ᱚᱠᱟᱱᱟ ᱢᱮ ᱛᱟ 그게 딸리 리샤코 드셔 땅을 갖다 길긴 갖다 니 냠버는 조조다 소리

0: 다듬비 치어근이는 상친당의 수제 우수준 지인군증시대 상친당의 연예연한큰가 제초디 제초수제 시진핑기 쇼인구가 주샤비탈나위인 접통가 친제공통의 제적당 토업중시바마슬 대유도 샤브르 심지기당 고지유시 제초리 난집단도는 제초수제 시진핑기 중앙찹스주제 제초란군증자바당 쇼인구가 탄국샤브르 제돈 심지기당 고지기능라 상친당 아랑수중중 특지대 니티숑비의 노치 잡친라 접통가 친능마디토니 제초수제 시진핑당 당 중앙기 멍멍 알아나 메바당 제수가 알아나 도와 임총셰비 제스모 사무 강력기 원효 니디 아랑상기 제춘치비 차람바비의 여름식사기비 산이 소소당 데크소시 찬티 삼지가당 타르트가 삼루 담부치디 디흥가 삼루당 아나미응가 삼루 타치데 체스제바당 나무닌 고바당 총산이 거스티 당리네 니제 젠솔당 아구지바당 참주바 시르템바 고르십지 제셰투셰디 年卡等 我们的经营的这些等, 节日等是不是你? 格子也人把咱们去送啊等,李丽等李丽单送了很难的, 大叔才能等, 我们吃了年代动吧, 拆腾的肉就接着这个小碗他出了很难的, 年过年纪接着都是, 这个接着强过的一个不是的, 人把出去等三这个等等用流血的笔, 他们正赞中等, 东西的回复生个泥巴, 乱不了刚的不是你, 慢慢忙出去,厕所等, 人都是接不定着, 接触全用,但能用着,暗暗的送送谁去。 大登比切尔根人接受主人，相亲当夜用那个托布中是典礼参穷气，托布中存在第八等，借用门前的阔里等团空双休的用谈坑个主人的用用吧，雷中米也当真些的，中华慢慢身体也可见，借空阔里个沉重托布中也不等，委屈了也不下点问题，且都能是吃皮。 相亲当一书记，相亲的门前的年龄远看个主人的无学军进关怎么写？相亲当一书记原本，深圳罗东船等，相亲进过程，广播这些等，力气分从的是。雷中美一，杰克库里的陈荣个陈子根中空等，拉姆的经过，对面的勒特的塔勒么学用的我出席把马斯，从我这段一等送这些的，杰克库里的陈荣等，而杰克杰龙加陈。 多给托尔根个杰克么松就加成，而这他的勒特尔下级所能的总理，这些西巴当，从没的沉重个三十个当，沉重个些土了的呢，这对单比从我们自身拿是跟得同比，我们吃的区别，十二吃了多吃些。大单比切尔根人健康主任，相亲的用钱中钱等而总等一书记，一个么存在体。
1: 相亲当一书记，相亲的门前的年龄远看个主人的无学军，一个么存在的是不马斯？相亲的用钱中钱的等而总等一书记，等个托不出些的难接单端呢。习近平个第六十二笔中给前期接，接错让的结果并不同些的。习近平个等这个公办托不中什么等，委屈单的些吧。中国共产党个问你呢，路不加等啊，我可不得对不着些笔，错钱的等能为，这就是这习近平个松懈的感情结果断了，而今天托不中等，落得些吧。
0: 这就是这习近平给从我们的下边能力不能下感情，却能用力断去了些吧。安溪克兰等，这个住的卡斯，俺这个可可姐姐姑娘，刚到黄泥克那，带个盘地转接上班，俺这里用了些去。相亲当一书记员吧，深圳罗东船经关怎么写？相亲经过吃了力气饭，人们从的是，人们从的是等，习近平个热门立刻直通过去，及时了，写这个等。
1: 教育路上边，总当以书记学习班级班儿，一通的托不中西。四楼中起了黄中区等、胡柱中、田庆中、龚虎中、耿灿中、能庆中、达乐中，这些苦中说，而总当区级级等于书记所属的单位。你怎么相亲的？谁是我这次参穷个空虚的内控级学习从的四楼到底？从第一等，这就是这习近平个学习学习国家级别的改签了托不中等，乐得的等是些班等，学不了学都没等，大理罗美杰所内的连根的什么级等过这个西。从的里南级单端呢？罗美呢，路上边学不了学习学习，各个州地级等，几个州地级级等，等这些等，这些苦松就缓解了排挤，没个谈着了。俺们从乐级说，所内的吃不空了没呢？
0: 我们去了国这个没得的乐劲儿等，也就是多这么村子们些黑气的东吧。俺们把祖先过去历史的，甚至是把杨登子把当乐得些吧。三路等、三河的、东桥、丹镇等，
1: pedi la kapil, among sort of pandopaji to chigdil shaper, turton dandu shaki. Shenchap sabadang, Yamshin of Dolcher Tomber, Hijabadang, Stendum and Yamgiltel, Tarian Stangs of the Tomba, Dekak and Goshendang, Chatin, Kircher Stong Gang to Sheba. Kongshig Dekak Susi, Rangling of Shodi, Sheshu Shabi, Malang Shigir, Kandetomba, Gerdu the Castle Tel, Tarian Hijabadang. A jelly tabby linking a revision a yeshu dung a ree jitter shiddy. A jelly tabby a mussel, ditum de, dirum je perim dung ten, tuber and ganin sheba, dagatra, nakil tel, tarian, namusheki. Yankunamba, disojangi tundi, ditu sanger, shensam the ninchu, listen the stormjuba, contra on jeldang, stormjing gankerba, sonum serantang, huafdenja, sumuchil, stakalba dorji serang, stachu stakalba, ranter serantang, sonum and chain. How was in suga jajakan yanum the tapshish in a yen? 통화 재미된 사항 아주 영실한 질 다디무시
2: 어젤 참 목서지 그냥 흥 아랑니를 송비 고차 참 중땅 줄름
3: 옌크나바 최초대모 최치디들의 총문 영적년 층큰 오킬라 롱층거 Chemchung dung, Julem Lins la Sambri, a gapsisha. Matangdi Linsinger, Donzum Badang, Zumjuba, Dungzin Tumoyina. Tangdi Linsina, Tamba Chunga Niger Yule, Tamba Dung Buju Hui Yi Ship Dung, Tamba Niba, Jan Chim Lundina. Dina Tangdi Linsinga, a chitoto rigan junkle, Tendi Zum Chimzinju. Jan Chima Rokjurti Niger, a Jerem Jan Chim Lishimana, Tiji Yabila. Jan Chim Rochur Gushoni, Yulun Tong Tong's Gila. Shunia Jo Tundi Lin Tsing gets him bad dung po, Jo Hui Yishukanashi Yula.
4: Jo Hui Chima Chung Sunda, Chum Chil Tatang Rampaya. Jo Hui Yishiv.
5: Demo, А там ночуга пятым рукчу тениндагы лунго датыкырынла жымнугу чөхөйр кынаны та чөхөйрга сым та табдерин жин чынан барка чи табдерин жин гыч шечвин чөхөй тому индина та чазыры сегина та нәсү тан канжаг сужесе кундум чөтүндүр чөтүндө индина та мына жепчи чазгы лишка галатык малун тому чөхөйдө чөхөйндө индина тутуму а та мынандыр кан чу пятым рукчу тенинде юнри ла кычи та Leisure Litany, Gentle now and Leisure Litany, Ta Latsut Malon Tumudu. Turning a true Tatutun and Jokurika, Kakrun Chelusina, Ta Lika and Kusundali, Ta Lika Lisuga, Gentertan Daniwara, Kanja Yigi Maker. Yina and Sundali, Ta Lika and Kusundali, Gentertan Daniwara, Yigi Matriz Grayenayan, Lika Arka, Ramnikusundali, Lika Lisu, Nima Division, Lika Nima Chumuda Litania. A touching in Hulu to a treatment. In I am Titus on Daddy, Tandachu gender, second dollar, Nyaka Tagastia Kumiker. A tan dust out in Donuts, Chesidna, Denhung Lakani, Tadinhung near Tunskilakani, near Tendra, Tilsiga Manu Timura. Castles on Dalita, Denhung Metana, Nomotunka, Shaki Kurukorum, Tony, Denhung Lakani, Tati Jakalunju, Sashunanuchiga Manu Dama Timura. A Samba Mundina, Tanachi Chutun, the Jakunu Korum Tony. Tomer and Chisundareta to Lika Tadusundareta, Lika Ningo, Egyptian Balatam, Tomus Lika Lita, Lassamalundum. Tomer and Chisund, Tondon Dosundai, Machu and Gotilla Yasi Dali, Tatuatum and Itsi Yasi in Gorum Tony, Machisun Jotun the Jatun Rochu Juni. Jatun Rochu Juni, Machi Tomer Sundalita, Achundi Sani Gosundi, Nastul Tamsin Tashi Rachin Desundadi. Tanda Chulika Lisuga, Legion Dutton, Yona Jindak, Duke of the Hunter Kansodini. Deep Jinning a Chuson data, the Natsula Lika and Derkat, Yamtus on the Kachi Lika Lisu, Lika Nakamadin Lisu, Sani Machik 사드무리 디나 산이 소소 중달이 더더니 자지 고숭 자지 산이니 데흥 레 얼른 것이 달이 데흥한테 강군도인 도무비 아 다리 소나다 쳐지다 녀고 라칸 소나 리카 녀고 집치차트 다 고팅 라칸 주지나라 고팅 트랩심 발라 티무즈레 데도난 다야르 마모 첨캉아 셰트기 주 고름 토니 야라티기 데나 양 트리식 렌타 양 트리든 토누다마 티무즈레 디쿠 마치 조톤다 접고리카 쳐지니 세지나 토머 소나다리 다 녀고 집치차트 디노니 다 람트 트리가 랑노가 녀고 섬치 소섬 토무즈 다 송다 랑랑 그 산이 산이 먼저서 동크 먼저서 드무가 만났다고 그랬나 녀고 섬치 소섬 더 송다 랑랑 그 산이 더가 뭐 참캉아 셰트기 주대 있는 팀 투가 녀 그 땡아 치 산이 더니 송다리 다 당래이 달리 뜨이 당연아 뎅흥 다 뎅흥라 속아 참마 뒤 달리 마치 뭐 참캉아 셰트기 있는 뭐 참캉아 셰트기 누 고름 토니 다송다리 멋지 견드근데 몽청컹 그 위니다리 멋지 단든 덤비 주토하지니 덤비 주 고름토니 멋지 정아 멋지 덤비 누가 쳐들세냐 다 조튼데 라카니 리카안들 그 송다 리칸데 일리탄데 리칼리누 지니 다 린숨 저탄 린숨 저는 조니 단데 초 라츠 라카니 아다츠 고르트 집치 신이 토무 마신 그 견드 그 마신다리 오송데 데노나 멋지 다터리 샤군 덤비 코스카라 멋지 치치니 샤라 샤누 그 지니 단 멋지 쳐들 그 토하지니 세나 다 견드 그 송다리 무춘디 녀고 거그난거 녀든데 딱 고무 처득때 고지나 처리그나니 알아츠그나니 동초나리 니마티신다네 딘초니 녀니거 알아츠다 손에 니마티 테크식다네 처드가디나 니니테 알아츠클라카니 알아츠득데 아마그티고 니마티스다 손에 딘초니 처드세지라는치 다 그게 진드데 지니 손다 녀 젬바르카 알아츠근데 디초타라테 준데 셸다디 디치리다리 마치 따따 탁쳔운데 나타오진이 마치 듬누가 아망튼근한거 다 내출 간자고 소지고 조회지
3: 아제제
5: 다 더니 조회 니야문지나 다 조회 니야문 따따오진이나 다 송달 튼튼 개근 탁 소지르 너 인지나 엔통 인지나야 마치 송달이 다 년퉁 조지들 디존이 년퉁 조진데 인지나 마치 송달 자트모 럭추이는 자트모 럭추이다리 다 마치 인데 쳐다 럭추이나 세지나 너 자트모 럭추 그 자친동 편을 지금이 쳐세지나 야라 야시는데 만난데 인지나 원을 그래 디안지니 단디 어춘디 어 춘칭거 어 춘칭을 따따오 디나 너치 좀 자팅 먹고 자친 좀 땡기 디고 너치 좀 자팅 먹고 달리 멍 참가 셔트기 되네 아니 엔트루시 땅네 아니 엔트루시는 거 지니 양치 자팅 먹고 이거 좀 쳐다지나 단도 땅만 토르코리카와 송달에 아 다시아이트 송달에 가푸스니 셔트네 가푸사니 어선송네 이나 다 데이터나 가문도 산이 쳤어요 시아이티 티주 한차 요는데 이나 냉거 가푸트가 다시아이 특마지나 시아이티 타그마지 송타 코차트무도 제크마지가 치리 다티 이거 주셔지리 너치영 쳤던데 당내이 달리 너친데 자충 럭추이 달리 담모 참칸 셔트이네 지니 송달이 너치 쳤던데 송다 단도 긴카지 니마티 인지나 컹라고 그 이나가 지 자름니 송데 자름니 처만 추준데 레시자브데 이나가 자름니 응추 처만 던 추마트다 마토들이 응추 송다리 추 니마치가 는나 아다 라마치기다리 응추 산이 대송다리 더니 처만 추주이 처만 추누가 다치도 세지나 단디 응치 어사가 가부도 틈메크다 틈캉아 위즈가 이나 마춘다 마춘아들이 응추 송다리 응치 넘드리 추이즈라 이나요 다실도 마춘아들이 다 몸 참통 송다리 다 남짓다 마사가 더다리 추 거기 거추이 추이나 이나 응치 지금 들 송다 지토가 쳐다 주고 세지나 다 남짓다 지 제사 송 디비니 응치 지토가 주다 쳐다 주고 세지나 니마 티 송다리 다 개문데 송랑 그 시파티 타그지 냠기 사마즈 사우지 시파티 송다리 구르고 상상 아직 체크지 권지레즈 니오지 카다레즈 이그지 데즈 디한치닝 아추 아리아니아무 쳐든지 송스세지나 다 시반도 보편 조고 보편 조고나 다 쳐든데 이런 타지나 다 로리지나 다 로츠가데 아야나 겐는 거 아야나 겐는 거 니마 쳇하다 니프트 송다레다 아마 그 요블랑다리 유니 아마 그 지금 드나 다 요린 조 한차 요고지 더 그게 가분들 탈리 그 냥뜩고 인드티난 데이체다 다 시반디 스타주다 로리 거기 아야는 된나까 다른 거 나사가 요네 치리온다 아마크타요 아마크트니 아니마 차리 다리 랑긴다리 다니 아야는 근노 도시엔 추기테나 로탄주 와트와니 마시디 마소리 톰테나 트주 디안치니 카파타 톰트라 지컨주 톰네 멘치나 인지나 시반디 아마 카프 지그지 디나 다 가포 카파 지컨 지그지나 마나 톰고 니츠타요 그이나 그이니 다리 지슈클라카니 헤야능기나 샤이 더송다 아마 아이온 드주라 다 아마 카프다드라 지그주 딜라카니 그게 축친 꼬리 디다링치 다다 그 계획도 송취도 송도무 그 조회 있어.
6: 아니.
5: 너니 조회 선바무 인지나 체제도 세지나 다 회순으로 진 조회들. 조회인데 인지나 송달이 아주 리프틴다 리타가 송달 간자 토크 소지들. 수치도 인세지나 조튼도 다오든지나 오중으로 바 세중고 송단 고치 고지기 달이 다 진득도가 송달이 다 호자가 송달이 리프틴 다 그들가 저기 달이 주 리프틴. 늘팅그 취 아다 망은 간도 저 자랑 같이 나비가 망을 너무 그래. 이나영 송달에다 리진도 송그 제 지니 송달에다 리진도 그 망은 간도 마시나 치다도 체카즈 고송 다 마시는 고송. 이나영 더 마저 저 자랑 같이 나비 망을 저 자랑 같이 나비도 송달이다. 다 진득은 더 그 어른 그송 다 고무치 고수치니 다 롱크탄 콩아라 들까 송달이 다 그 그때 신우도 무슨 대단아 다 조든도 접고일까 뭐 좀 가득 좀 쳐도 되지나 단디 뭐치 록취 시작군데 이제나 통 경험아 송달 다 공르마 야시다 다 뜻실망아 이 디안치니 아주 종어른 바라더니 소소어른 바 다 닌친 그 송달 다 빈하라 들까 영나 디 따뜻만나라 스코트 민트가 좀 더 꿀요크 이나영 송달이 다 그게 이제 자충 록취고 만나 록취 산주는 그 자친동 문성 그 이나영 다 자충 록취 그 수치 세지나 단데 치다 뛰던 세지나 우중어른 바탕이나 다 참진 그 고친 남바 그 송이 저쪽고 된지가 다이나 멍멍다 샤프시스 그는데 좋은 더 송달이 더 공파 따라 송달이 다 만난데 송달이 록취인들 록취 그 고름 돈이 당만은 안디 리진다 리고스캅 근데 따뜻이 누구 그거 다 리진데 따뜻이 누구 만나다 다 체린지 송 팀 제일 그 일찍으로 들까 막 치그라드가 많았어. 대단아 너치 교통도 듣나요? 그 닌카치 그 야르몽 텀캉아 띠디나 너치 다디 닌카글라 컨치 치가 디코고 너치 송다리 다 교통도 쳐지세냐. 세종으로 바탕에 비아이들 다 지루이들 비아이들 쳐지세냐. 담득 토가지니. 담득 토가지들 다 다하스라 지이들 돈덕은 디 덴하라 망아지 너치 산들 다 소소는 바라 송셔니 닌칭 이트르카 롱이 띠들 다 덴하 자가들 다이 지금 틀었으면 되겠다. 근데 세종가라 쇼크한 당제 체리다 니마티 송다다 뭐친데 남들게 도와주다니 단디 젠더가 돼 송다니 다 마지 니 아주 빌딩 리젠디 골무트 납치 나나 다 니마티 신당들 대 체리 남들이 다 디 골무르카 송다니 뭐치 다 니마지 특급 제다니 야 니치 주제다니 그때 주이다다 쇼트는데 용스 요카고니 다 남들이 너무 그래 저거인데 저 다 되는 거 전한 너무 그래
6: 과진치 这训练处通的林村个参拜牛啊，将这么龙这个参拜能是就业了。
2: 陈红的丈夫我哥哥不离，陈玉谁接你们这堂门单？
4: 家这么龙这。
6: 这堂门跟那个将这么龙出个我等，因那第二话做小工程呢，我用你呢，你兄弟看得里呢？
5: 오 야야 고송돈데 봐. 아 다스 쳇던 거 갸침 오럭추스 꾸는데 답디우 챤주지나 아디아 크크송달이 다 증누 그 람르디 부투치즈 세지나 다 환주라 가크누 그 쳔망 아 다크 그 차친 땅 텐송나 아 다음 돕드가 만나티 헤미크 노니 송달이다 갸침 올론베 이주라 아 다 리츠 다 크 카마송 쳇던데 접르고 있죠 디안치니 송달이다 니튼 그 교통대 덤블이 있더라. 자침 그 샤시 있고. 너가 처음 아송달이다. 후추의 자침 샤시 그는 그 시 후추치는 그 낭튼 덕덕. 그 낭튼 후추는니 후추치 세지나다. 후추먼 그 캐근대 송추 있더라. 다 회는 죽지나 처음 세지나. 다 주 후추먼 된지나 뭐 주먼 추 된지나. 다 환주 그 라칸니 까크도 그. 다 교통대가 크다다. 그동안 그거 다 조든도 치이달이 되고 그래서 조지나 점점 그 조든도 되던 그동안 다소 나빠 많거나 없고 만진자 다 대한친이 만진자 토 다 사만 늘사 야물그 롱크거라 다 좀도 없고 이노다 다 그런 거 개편 송 개건티 치 송치 고든 맛이 치이달이 너무 좀 그 심뛰 맛이나 다 거기 각 요떠나 송다 각 메뉴 각 요떠나 송다 다 골무신달이 좀 스발아지 각 이노다 다 그거 개근데 송취위 못고 마트나 송달다 정오 정식 그 송달 이런 개근도 송취위 못고 디 그거 다 쳐서 세지는 자침 오록 준다는 송달이다 다 니어 층마 나타 제 요나 죽고 제 미나 죽고 정마 자님 정직 그 권이 송달다 자툼 그 탈음도 고추이다니 어른 그 캐건데 송추이 주라 쳇 그 송달 쳇쪽 그 정오 정직이라 단디 코이인데 제지 제일 같은 주 쳇도 다 자툼 로추 세컨드 무 단 너무 그 리즈도 요통도 무들이
6: 아제제 디나 슈니 겐라카얀 잔츠 머럭추르게 이르짜가 능둥 슈니 카다레이나
5: 야 데노나 다 자츠 머럭추크 네 안다타오 진지나타 동화몽 진튼 자크크 아 네 자츠 머럭추크 다 틈따라송나 네 아나몽 진드 아나몽 진드 아 다 능시글라칸 조지나 쳇드 치글라카니 다 자츠 머론데 디징 조아우토니다 다 춘디 자츠 머론데 다 jatum lakanya natun tong jaji ta mashi sa tmo mambo mambo zuna dinan da jatum londo da chog se jena ta chma jatum lakanya natun zu tona ta khapar jaji yona taitum lakani yona dalum go shet mambo zu jidali ta jatum londo ina chmo yong mana ani se yong dali lini ka yong dali jatum londo ina ajem ka ngani cho lendin cheli go jatum da mana go cho shera lendin jatum natun tona phrase jugi na chi sung dali ganja din jukku chika ganja ga nangne da natun zu jugi na chi din ni mashi ji na da chi di la ka nang tun re re re re jin nang tun ka mo kon den ga chi re re re re shi ali da ganja ye ke te chi nyang tok kun nyani na mani ne ga si ko tong na da chi mo zu ku nin ka yo ni na da ga si da hui zu jugi na go mo chi tong no chi ne ka ta mo chu ka ganja ye ge zu jugi na da ke ge jinu te chukti dali tsaidin yin dik mendik ti gaisa da gormu maashin na da nazgi dayi jidang na ujigini chub gormu maashin dayi na chorang kekhan ting dayi na songchuk tolmer se jina ma yon na chib jinu ganja yige di song dali chun domo di nam di lakani gotang lakani chuko yon na loko lakani domo yina yon jatung niya matok se jina ma da ga chik chik niya yin dali kachu lende mer da jatung londrag nang niya niya mo yin da jatung ge yirgir Chertang shan juzina, chatung yirin the da chertang chelig managam the jumato rang a kang china, the chatung yirin the shig suz, chelda suz sejina, da mamma chamkang a shetina, tomestig in the gun. Tikana, nipet, da donyong ini, nantun digi, tsangman digi dali, donyong, a milsik kagi. Nangat tenggelam juga dalam tujuan. Di mana jatuh ciri menurut china tu juga cungji mal. Di kuku, tanda ngaji sungai dalam. Tapi jatuh ikan kelakon ciri siap sih konsep china. Tapi kerja jatuh orang cukup cacing dalam tensionan. Tapi remeh kengani sungai dalam. Tapi tinggi umurju, lakter ke tinggi umurju, damjek ke tinggi umurju. Di anjing itu tak kerja tinggalin tu guna dama. Yang mana kongtri guna dama. Yang mana tapi lakter ikona, lakter cina sukuna, lakter ke tinggi umurju china mana. Tapi terkab jatuh ikan terkab cengma. Tapi kerja cacing dalam tensionan remeh kengani tinggi umurju. Dijual sejen, dera sung tomo kita, kau kehendak itu sungguh berat itu kerana diancam kau lakukan ini, kuanju kau lakukan ini emang cukup, kuanju itu tu cuma itu kau, dah tahu ni jangan iya mula. Sembah mungkin na, tak ni tuh tengah ber, tak kau kama licu ikut na, tak ni tuh tengah ber jina, ni tuh buat cuci sebut na, tak kau sung dari kau sung jina, ni tuh cuci nani. Da sung dari, tuh ni cingu sung dari, tak kani. Ni tuh kau tuh nak zitang tu, zitang na tak Tol ni cinti sondal ta terbelinu cumcut amik. Metana sondal ta takut dengan cuci jatuh merucut de kaitana ngaji yang sondal de terbeli itu kan. Tapi tahu dengan ini jatuh merucut nangsi dera. Di antini ta jatuh merucut itu ni tunggal lakani tanda cewek sani sil. Ta jamu ini nacu amang tunda sendeng tersikar. Dinani ranga chi suota chi kongni fia kongda, ta chokwe kongni chokwe simshan, ta chu ranga chi jachim rukchu inir. Ta chundi lika aga latsang malong nunda jang kota. Ti anchini mali kekhaa nosi tutsu nunda ma. Yangna jamjik donduk shontangi dali, ta gormuta malong dunda ma. Yangna jakib kus jetsub chukgu nunda ma. Yangna jachim rukchu kus nunda darka sunga. Chizgi jina nda chu kama sunga, jyotunda dhambali, jyotunda jabruk inir. Ti anchini kachu... Kum malang adun derga ngaji bilang dali kecuyang tuduk menandar ke kekan dia songcuk tokunun. Tahu dia jamur. Namun jenah cakap sejina dah lirik cemcu pagi jatung rukci kun. Dan dozun kuen rukci na kecuy dah di dah join kang sejina mai. Yana mungkin cem kang sejina mai. Yana dan derga na thaman ona dah lirik cemcu payu nira. Derga cakap sejina dah kaki tuduk mena yona di tuduk sonda kaki rugi tukunun. 거기 저진하면은 진짜 된디는 대한치니 거기 지금 좌청글라간 그 개건도 치송 주변에 좀 거기 탈름 좌청 그 왜 그 희피할 거 그 주셔야 되는 니를 좀 먹고 도둑만 나 죽고 하나 늘 그 개건 다이나 연나 거기 뜻이 그 고름이 나 죽고 늘 같이 지금 전에 그 개건 대응 송출 두고 뛰면 그래 제가 문제나 쳐지나다 나츠고 소지라 다 덤드기 주라 더 죽고네 니 초닝을 치셨지나 너치 어촌디 다 나츠글라카니 리칼리탄 다타치 공부 조고 뜻다오 리칼리탄이 손다리 그게 라츠 마신자마 더나 고무 린누이 타양 린누고 고무 마신는다마 영나 다 리카와라 진드르니고 와 그 간제 이기도 다 대령 리칼리탄다 영나 간제 이기 죽탄다 영나 근도 간제 이기도 메니 있지나마 티무이토나 너치 손 자청 록추데니 만나가 손다리 다 리칼리수 리콘토 탄팀 제아이 다리 너친디 다 담드기 산주노 마친 담드기 담드기 사오송 마친 나니 쮸튼토 요카이 담드기 대중나 만주노 마치타타요 자청 록추이고 데이터스
3: 제 과정치 닝크남바 디츠지응기 탕디 첨종당 쥐름린친 동침드니죠 레친디 좀즈바당 돈즘바당진 소모인 좀증겐크와 라자자히당 자히돈즈빈 다클와 피루인 지킵다클와 응은적세랑당 소늠린친인 통합지민린친은 마조영진질
7: 흐탐께 벤바레린 디쩜보자인
8: ཀང་ཅུང་ཤ་ལ་ལ་ཡ་ན་ཛ་ཤང་སེ་བེ་རེ་ཁ་བ་ཤང་གར་གཏན་པན་ཏོག་ན་བ་ཏང་ལོང་ཐན་ཏང་ཏ་ཅིན་དང་གི་སང་ཁན་ལ་ཅིག་ཁན་བ་རེ་ཁམ་ཟང་ང་ད་ཏ་ཁེ་ཅིག་ཁན་ཡ་ལམ་ཏན་ཇོ་ཅིན་མན་དེ་ང་ཚོ་ཚོ་རང་ཡང་རོ་ཉན་ཐན་ཁན་ཨོར་ཁ་ལོང་ཐན་གི་ཀང་ཅུང་ཤ་ལ་ལ་ཡ་ན་ཛ་ཤང་སེ་བེ་རེ་ཁ་བ་ཤང་གར་གཏན་པན་ཏོ ཁྱི
9: Tantang tam zini sim tang simabich tun tang tun galang ni li tang li jeb chu
10: song na wosh ge la nong chen je gang jong xie long lian chen da nian bu ge ga si shi
11: wei o gan la de mu Yaya Girgin Gitter, Tashavi Tesung Tony, Gonzon Shalang of Chanda Tony and Tishishin again.
12: Oya,
11: I've gotten cheer, I've gotten cheer. Tigana, Tataran Gan Tao Jotun, Ta Yizikaton Devavi, Yizikaton Ingina, Ta Nilund Tarangla, Ta Wonders Hakika Sasha Sosona Yizikin Deshig, Tonsin Drasuchin Yi, Shos Sosona Yang, Dagashawa Yang, Dubdan Dubjin by Tumogan Institute. Tigana, a young Dutan Devago.
13: Kona samay brinda kirgita ge jirtsik sal tazgne tina da chimuz re da las qag la kane gan la khadaz gina
12: oya oya kota kota yan da chel ge chu joan da sig kamuz re kamu inu tim chen sa sa gina da da takar da yigiz ge jirtsal de re a tan da ni sha ta na chan tho sa zun she ge da sig da re a ni ge la kane che joan da go sa zun de ताखिन जो जना मरग जेंबा जागे येगी तं ओके येगी से अंदमो ग यंग सर मंडावान से कोनर निगा दर दल दिगे चवान रगा दा तें दना यंग नारा ने तवन सम जना खिन जो जना ओके येगी से कोन द रंग जंगा ची तनि ची सब छ जो ई ता ती कोते जिंग सम जी जो ई नारा ताग ती दं ता ती कोन तो तुम जो यो चो यो यो न रिटरन मम्मा शर्मा Mari Jamba ki supporta jai ki yiz ka kor ka ga ta chi se kono je to kata wala she go ta na se ga ka mo ga ne zuri
13: Re.
12: Re tara tachi tige tara tizana ngarang ka dikhkor ka dasam shik ndigna mandigna ngarang ka tatsina ringazu jion nara yang chome ka. Ka te ma ndigna ra yang ike ganda tukande. Chi yang nan do satsika zi dali ike gade sam shik ndanda tang tani sam shik jidin dada yi. Tani yang chale rang ka.

0: 나마토 그거 즉그 차급 좀 메뉴 좀 챙겨서 거느라
1: 하지
0: 바위천 송나다 니가 먼저 사요 그 어떠선 된도나다 치셔 그노 이거 제스트가 감나라 테스트하고 해도 상다 컨조드나 자이크 니콜 파보티 즉그 차도 도도 소즈무세 거느라
1: 하지
0: 아 즉그 차도 소즈무다 당다 제스트 님가 차발와 즉이 돈을 탑거서 좀 도모 그 쇼테니 거니 도모 그래 아 오이긴 지나라 그게 저스트 그 차대 니고 그때 돈자 탑거 탑거라 니가 니흐땅글라 카니 저게 지금 만다니서 보네라
1: 지
0: 아 되긴 돈하다 마라 용고 용고 되긴 하다 돌지 땅 그티야 만다와 윤칸 만다와 도모 인 지나라 아 다시 저거 지금 정도그란 도모 가나 아 라랑 그다가 정도 그 코르 그 타완도 노고 사도 다때 시작하고 나가는 게 이거들 떠나는 게 다 그 그거 젠젠 같다와 영나다 이제 똑같다와라 그게 니르잔란도 되게 만다니서 건데
1: 지
0: 어 도무지 그랬삼 그 다도 그것도 쉽게잖아 되게 멍가 아후인 정도나 다지기 이게 그거 자치서 그래 졸로고 이게 자치서 그래 대신에 아 단도르 디기타는 디기티 용나테 지 샤파나도 망가 근데 지난 다지기 이게 나타나 선지나 쇼누도 도인지나 라차치 그게 지 나니세 그네 조르도 있겠지 나 처음 담보랑 있는고 아 되게 나라 다는 마이 다스기 이송 인게 인게 다 조르도 있기 좀 거는데 뭐 그래 뒤엔 돈하다 크르그탕나 다 후인족 지나 그 사르늑 차치에서 거느라
1: 네덴가
0: 다 사르늑세 고노 다게다샤 고노 타님들 동동성 고고노 로서트 고고노 디스코르타샤키오 다 후인족 지나 자근데 우슈세 고가 우슈세 고르타도 다 이긴던 고마 치기성너세 지난데 나스트 토니성너 저통들이 샤콘들까 아토모그나 헨다타디리다 코알롱나 헨다타디리다 동송샤파타그탄가 용나 이긴도 토마싱고르 타조라 후인주기나 사라 니에니고 와르크 데스탄 아 후인주기나 마와 그차 머뚝니 차 성와 고터 그차 너도 근데 그거 데여지 주요카 아오 디우거 니와 추목갑데 추목 니와 탄고 거 파저테 타고 니와 탄고 너 도모 그차니 시작이요카 데인도나다 사문 도르디 자치샤나 소드나 다즈기 이긴데 토마 쇼리즈 그 크게 지금 아게르응 응차 차버 와즈 이긴데 그노라
1: 지
0: 토탄 강가라 베스 치나 추네 모두 마 벤조티나 파모 와즈 이나 초크티 파즈 이나 초크 야마나 자우즈 이나 초크 데 크게 차르는 요니 모두 모 차르는 요니 모두 긴데나 이긴데 다 조르록 이기 지그니 송그 송그 송그 다 노마샤나 나스 데 크게 초아게 겐코다라 송그 송그 요세 그노라 이 송나테 세코너를 다 지금 소나라 형제 그 사무인 소통 강가라 희나 초니 아랑차 믹스와도 만리세 보너라 그게 아마 쪽이 차지가 요미세 보너라
1: 이제
0: 너무 그 차치 마다 마도 다 가차도 샤나 그게 망고 다 돌디세 소나 그게 고마 숑고리 사도 다즈 그 얘기 또 졸로 그 얘기 된 고마 숑고티 그게 그게 만다 사차 그게 망보지요 그게 좀 생각 아 가차 돌디세나 제와가 파트니 땅글라카네라 그게 그게 만다가 더상가
1: 응나
0: 그게 그게 만다가 상가 어 너무 그게 이터니까 다 치스땅가 만다가 레터라 타르트게 성난 바사단도 바치르 흐인족이나 치크땅가 바크 당니 오이큰 제가는 이콘데 어 다치 삼루 당이 세군라에 지금 등이 용나 던 타르트게 용서 용나 다 흐인족이나 그거 워크 소딩 그 테너가 다 좀드그란디 조샤타크 이거긴 지나라 파처 대신다 쇼텐 조니세 보너라
1: 그지
0: 본조 지나 그 워크 소딩 향가 지나 커송 피크토바 세디나 도무 요카
1: 응
0: 커송 피크토바 인다나다 이거긴도 도고데라 타르티 송나 크게 크게 크게 쇼코 차치다 용 요니 다게 피크 코르게 차치다 용 요니 송고 코르게 차치다 용 요니 테타우즈가 민생 요너모
1: 응
0: 어 트윈터나다 어 티쇼크도 고데 지금 니크요디 도무그레 타삼디오 냥가 카노니 칼라토 파 송라토 파 다가 칼라토 파 이코 사도 테레리리 크르게 지와 니크만 타크 크르게 가비오크 모레
1: 뎅게 뎅게
0: 그나 크르게 지와타 크르게 타크 지와 쳔무스데나 찬송스 치타니레 회시 자치가 어 다테 이케 참고노 반도 마르라 티나니 인지나 총 총고지오 카레라 어떻다고 좀 흔적이나 다 송인지나 다 뎀바그 맘타라 뎀바그 차도 독도 시게 창고니 도무 그래 아 디트로니 흔적이나 트윈지나라 기와그 차도 독도 소위니 tomu genji ne cha chida yoka zuiga
1: denge denge
0: work organira work ta somdigra te ta ta gu cha chi yoka te indona ta yizu ka tomne re yang ta chma chu zin ta ngon yong ka ang ma ga zong digra de ti na pa chi tomu ngon yong ka ati gen sang ke ne ja ta so tomu de re sang yo yo ta ra yang jam ba gu ti ona ra chir ge jis tu ge mi cha mi jis tu de merg ra chi ze ko na re chi yeng kham ra da ga chi ताग़ कौन है विशेष अकुनो कसों थ्री से कौन उधर करा मोमाशा ना बाप सच्ची कतांग वावी दाउ थानी कतांग नितीरा रा ट्रेन तो सबुका ताताई शिया कुनो देंबारा निकाची रे मोरे ला देंबारा निकाची शंस देखोर था तो गेवारा निकाची रे ला मी से कोर था तो गेवारा निकाची रे तो ना ता तो ना इचु थानी कतांग नी कसों थ्री दी तानो मार्टो तो ला करके निकसें दा मुझ चिगे तो शं मे गना मेरा देवाशय को कर देवाशय ना क्यों तुम्हारा बाप होगा तातरी तो दिन आता है जिक तुम्हारा बाप होगा और तुम उधर थे नहीं ताक तीन दिन को था तो रहते हैं सुन के तुम्हारा बाप होगा दिन बाग तुम्हारा बाप होगा तुम उधर थे नहीं ताक गिवाई इंजीनियर यहाँ पे भी चलते हैं सामलोग तुम्हारे से मृग मान जावा जंख मान जावा ये कौन मान जावा कंग तीना शंद कुछ मुझे इनको से जिना पाचिर छह साल ही चाहे ना अगेवा एक तमाम बाप गुजर तो संग गेवा हर चीज़ सोना से कुनरे अरंग जन निकलना नहीं जन सोनू तुम उस तमाम ही था कोलियन गुजर तो संग
1: जी जी जी
0: ते नुना ता निश्चित समझ से जिना だ、ニャザグラカに、タルティゲソナ、バブジャンダムチクタンバブニ、トムズレ、ニャポルサツをカルガランダ、ニャツンダンド、チゲズムンダンニ、トムエナンドチェ。スタルチギニシャナトムダ、タスルジャンズニシャナ、ホイズジョジナイギンダジグズンダ、ドゴルサツをクルゲネシチェクコ、ヨフシェクコ、タヤマダグリ。デンガ。あ、ティトニカルガンドゴルサツをランシャヤンマダジヨクトインダナダ、ミダシェクノヒンジョジナ。
1: ден дөви көрөмдөн дөтөгөн дөмөглакани тегезди мен какайнысы гөнөрө та тартып кетсе чекетан баарны патер тумугрен касамгыя тандысы ле тоңазгын тана кырзу йыгызгын ден жикөр татсоны такшын көрүмтө чигит сонан жигнер ди нека кортын на чокта томур гочин жандан тынета гомул жон гөнөр сергин дандасы гөнөрө
0: あれ、だらすこがかねがんなかかだすが、たびずまいる。たちちくごにしゃな、ちびかもぐれ、たさんがだ。ちるがんがらいんだたろことちゅうんのてな。あ、ごまいないずじんごちゃぞ、ひつなそんにかぐちじんなんてね、まらよね。あ、たるずんどるむくしょんどさにそちてげんのてな、ととてたなんばかんてくだんに。ばかそんてのせじめかてばなんばかんてくだんにとんどぐれ。てなてちんよさんぼぶれちょんどんたんよてな、ていこるたらんかたつ。
1: 안도르디탄
0: Дейтен жинкэнг куранник танды шайзина чукми тармайна чукганбайна чук. Игизг дэтэва йокамек. Тарахшиг чахтын зуудгра. Шайзин жана чымдыг шайзи кыргэте те сауд кумэнара тишоте ламте чинна чук чинна чукра. Чинкэн сырзына ямына кергенин гу ямына чымдыг ингу. Ра.
1: Денг денг.
0: Оле там тумугын тэнчин маз гу. Тэнчин маз гу. Тан тэнчин тэ хэндэ гачин гу. ता तर का छोनू का मांझिक तानी ता तंचिन तर का ती दा तंग ता ता ली तेलन जिगोगे जिगोना दा की कोनिशा कोनो हिंज होते ना गोमा वचन जंगोगा गोमा गोमल जंगोगा तसे गोगा तो इन चीज़ ना रहा ता चिरगन तो ये ना मना गोमल जंगोगे तेरे चंगे के जो कोम्सुल का रंग याना आ ता तायुक निवास Тогорт нэгчаг сосуг нааны тийм юм на.

0: 나는 베이징에 디스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르 사른기르.
2: 아갤럭시르 사른기르.
3: 냠크나바 치나바 데모이나 데릉납치르치게 다던 비칩치 탐바등 야시게 당아비 치니에트 워르치게 당아비 치니에트긴 라자 바상체레 체치 디르다르 제식 산절 레슬라냠 버가스시

0: 야지뎅겐겐콘조뿐나바 나초 타통킹게 카퍼릉정 특급된치가 드스미니가 선든나르가탕 특급된치가 드스미니가 선든치가 특급된치 드스미니가 르가스음 특급금데 카퍼용버 르가세시 아레티나 참드니앙 뚝부즈케 칼마 카퍼토요케 웨 뚝부초 디무
1: 오 곤든바 데모
0: 디무야케 디나 참드니 고드게 오누게 반추게 아치 셀레존 세르군누가 레앙데 치데군게 타퉁게 렌첸데 질데 땅세즈갈릭 치커지
1: 오 타올랑 땅이 처퉁와 동 처퉁와 서레
0: 데군게 처퉁와 게는 지금일 침프그레
1: 오 처퉁와라 다 치니간 삼빌릭 치즈코니고
0: 과진치
1: 오야 당이 레와드 샤누 다티 샴베이 당 스트그지타 지가스탄 아카존 투케샨타 지가스탄 디레와레 토나 잠바그레 레와레 동코노 코라 다탁탄 카마닌가 바
0: 스탄 카마닌 마레 나츠 조근 나요누가 지차 마치그느레 니탕 오마라 오마글린 세능아라 셰요 데나이 나치 자그다느레 데르가 마용나 나츠 조근 나직삼은 주가 나츠 르그나요누가 자잉 마치그모 디레
1: 오리리 다탐 조카나 메테 메저다 다타나 지다 예톰 드지다 아체컨 고아기 당알랭게 메나 에나 도케세 남니 달로 나나 그때 짐스 잔드리
0: 에데데데 아케
1: 카이나 초코레야 다탐나 다가 초리와 두샤치오 그타게 쳇르지나 하기 아르가르든다 송화기 침소 쳇니기 하기 노스타얀도 세코노 티르돈은 테레와드고카
0: 아레티나 tangajima gelen chenanga garden ra chinchu cheni gelang ve long ta yandu ser gun go dongnen te ko tgi la tani chokuni sendep she jizu nu nga chung go agen de shugni je cha cha ju yang khirang ge khilang on re ti cheng ge nga chung go ge shen de shu ga ja chu ri ke me ne te mzi ne mari
1: o ya ya ya ya go ya
0: ki te ak chu lag na shan dang da vi tu ju ke je cha ra ti yo na nga chu kun don she ra yang a chi nang ji gi na chu ne re
1: ya ya ya
0: Yeah.
1: 다 오르케 중앙 이래와 마실라달이 중앙사람 거리 얼마나 년 무즈가 이제 그만에 만드네 얼마나 같은 그만에 만드네 년 무즈서 티에서 리와스 가이 중앙 개와 있었는
0: 아데 치타 따튼 글엔 센디는가 가데라 친수치니가 농타터스 어그누가 동넨데 리와던타 디나 타지마스가 타 카퍼코라 초 알마 스즈크 아몽라 리와치게 타 초테 코지글라고 렌세 치킨은
1: 야야야 다상아 꽈딘치고 야야
0: 레 렌세 치킨은 아주리와니 군카 가지레지 르크 산체르란동다케
1: 오야 타지그마드 간다면 다 다탕게 나리와니 카이타 조는 말아 야야 더시가 타지그마드 간다 나다카이야
0: 야 티나 타지마용 멘테든 아츠 타통 게컬음데 카프르용 브르 가세셰티나니
1: 급게디무 야 총고든 바인디드가 당이 오르케 카프르지고
0: 야 티나니 급게디무
1: Ni wa ke tete ga chok kapri jekalandig.
0: Ya, kwa chanchi. Ya, tina ni kukwa dimu.
1: Ya, dimu go.

왜 두고 저 데미나 아리 디나 두고 글음네 와통 지금 멘트 등아 저 타통가 글음데 카브르 용브 르가세시 응아 저 타통 큰게 카브르 응정 특급 된치 직습니게 선드나르가 땅 특급 된치 직습니게 선든치 특급 된치 직습니게 아르가슴 티지인 라니

0: 야
1: 마우야
0: 왜

0: 哦,對對對,我也給阿蒙了,給羅姆蘭德的名字都沒有打,卡特西拉的,那麼多個都已經過了。阿弟。給了這麼多。呀,聽那聽阿吉馬哥,連成那阿馬中科處個蒙的子啊,村族可能那有個,這個有等那處理完成的過這個了。對,有處有的。你打打已經那個接種的嗎?馬古呀。
1: 야, 디나 멘트 등 아주 낸 챈들라 님버 가서 셔 디나 니급 가디무?
0: 야, 디모.
1: 야, 조프난 바 디나 참드니 아치 알마 알무자게 카탁 카르피 나이 예심 촌세르고 누게 알랭데 센신앙 주일

0: 야
1: 엄친다라

0: 랑흑 단숨기 촌친더라
1: 촌친더라 젠구샤숨기 촌친더라
2: 촌친더라
3: 자성 TV 년근족 분안바 최초 대모인나 다타 최체 년신 농선반드네 총은의 영적 년층 5개의 농층지 난좀 근디진지 리스 렌첸 총친드라그 렌첸인 남바치 티터 나초 렌첸들라 센신은 버 르가스시 나데 첸돈즘바 체롱 조마긴 데나 데른 그 렌첸디능데 18개 부스트그미 오제 땅코이브 덴신덴데르 스캅나비 크은 예르슨바탄 Pemu jahit teng, malap jangan juga sepi. Cerse sergunu ke kasih sih. Wadu sepi, nyensil. Malu org rancung kelir, argni keng ke lisil menati langvi. Stol sergunu ke cerih. Argentina joma ke payi la zonre sergunu ke aliang sih cie kote siopi. Cami sensi nangver argasih. Di na thumur, cungun jangjuk nyensil keng teng. Jongkong seko zonre, zongmeng sesung niji zojib teng. 从我们的江浙年轻人看我给了农村等俺们都年轻的从我们的我给了家里面江浙年轻人看这个中二个人的历史的一个人江浙年轻人去这个中二个人看几集赶着皮皮十八个不是的米我记得当会有点信任的是个不阿皮可个年轻人把过这些有皮南巴七门的三线能不是个事实
4: 사비담께
5: 当真过空刚当上无言当真人通啊健康么个也么子言而这个你要让东家忙过了刚忙说了而你接着是欧四八个不得米我接当会担心站的是个吧哪吧

0: 하라 까무이 좀 디어링거 영어 오과니 더영 하라 좀 오과 뜨뜨끄는니 아무 과지기지기나다 마사 이과이 왜 영놈은 나서
1: 예나마나 오과가 통지고는 게 지금 말이야
0: 오 원라이오는 오과리 오크 희누 왁총레 디라카가 오크 총마레 강터 키사누 크르추르 제가 정조되는 니니 동남산이
1: 다른 거나 정당 삼고가
0: 누군가한 거나 다 옥총치리 아약 총적치
1: 어, 다 주 자탕이 거린다.
0: 어, 젠득, 젠득. 단 룩 자탕이 벌이. 시어, 잠추어라, 지기. 니 제친도 꼭 초래, 세른다스 자지래.
1: 형 삼총, 실총자위, 워킹 거지지르모.
0: 어, 떠니 룽간 거나다. 난단 룩시코지 요치 마르.
1: 다 지스터까 제차 자기 손으로 하쇼크.
0: 오, 딴 좋은 듯이는 말, 고추 땅 먹으면 실례 지지.
1: 왜 저만이? 아,
0: 이 어떤 나 주스도 괜찮아 탐.
1: 오, 다 잘지도 동아가로 가요.
0: 아, 다른 잘지 처럼 했더니, 뉴스까지 땅 나, 뉴스가 뛴 듯만 연거. 아, 항상라 요나라.
1: 오, 양 혼본드가 난 어떤다.
0: 혼부진 돈부진 거는 말, 양식 뜯던 나, 뉴스는 무건.
1: 아, 저 구해가는 유지라.
0: 아, 흠을 고고 냥즈가 죽는
1: 저 냥즈가 토가 냥즈 최근 도래
0: 어, 네초 자르디 똥디가 막히 손이 자르트 똥터즈기나 킹아 자훈 똥훈즈 때리지 세르요 까느리다 아 대와 총총즈가 대훈 담을더니요
1: 네초가 대훈 총총즈 세니 초라 반바 체체즈 말고
0: 아로 킹아 반바 세군 말 대니 고반 팅지르 뭐
1: 당이 좀도 봤으나리
0: 나 대훈나 다땅 나니 대와티 돈다가
1: 치기 그리 네 다롱 마시
0: 아 네 대와티 돈다가 다베 드베 주샬리 어둠 팬족이 예나 마르나 추샤 나 대훈 돌군 자즈 만나이
1: 아 대훈나 죽으면 인 제 대와니 투트기레
0: 땅에 저 오마샤고 오마샤나 나 대훈즈가 지긴 투순들 샹훈즈가 지그나영 죽나리야
1: 샹송치 홍보
0: 샹카루 체인즈라 시글라 팀즈 샹즈가 홍보
1: 샹즈가 홍보 드그나 샤와 시글이 군들 고알
0: 따따마 신다르레 히즈라 샹즈가 샤와리나 르둥즈가 홍보 르둥 군르
1: 르둥가 홍보 가능아 종조 추생가 차르친 치고마
0: 차르친 마르친 마히라 마카가 지가 뉴 군르 무
1: 그만 주지
0: 샹혼이 인드교테나 르둥코나 송나르 하느르 무
1: 조다 조니 안드다 무히그라 야, 다송.
0: 오, 나, 종훈아, 우송나. 종아, 말고. 종훈, 쾌와르크스타이. 샤와, 망아리지.
1: 덩우체든 전체.
0: 환줄. 화등, 요라와, 메나, 머리, 야지카가, 랭궁, 폐지, 메나, 환줄, 다지카가, 뭐.
1: 소머체드가, 랭궁, 파르고.
0: 오, 우화가, 랭궁.
1: 딘촐, 아야가, 랭궁.
0: 오, 르그라미, 랭궁랑 파르나, 촌으로.
1: 아니요.
0: 아, 니오 소 레인다 삼도 와쿠 워머닌 소수 다른 전지인.
1: 니오 화연 다르소나 삼비 화연 지네레.
0: 아, 뜻샬리 먹히 응어초 대화 롭다메네 타오르무.
1: 치초 대화 롭다메네.
0: 어, 맞다나 랑게 타겠소. 나 중후나 다뜬나. 르제즈 중고롱 돈득한데 토머르 탁초치인.
1: 돈득때 탁자등이 영 야란 주구줄.
0: 아, 다 야라면 주 마라면 부 와르니 시쩌뽀이.
1: 초소르야.
0: 소지트라이 오늘 말이잖아. 뒤 한근 차르지라 오늘이.
1: 다 차르지 딱딱 하리다 땅이 차르고대 차르지 그만고.
0: 알레요. 차르지 먹느리 땅아 가서나 잘송다.
1: 저 그렇고 차르지 다니는 그 저러면. 아,
0: 또 마이나 녀치르 오랑 욕하니.
1: 야단 도르 디나. 저슬 하트. 저너 짜트. 시쿠냔트. 홍보데트. 차르고 욕. 차르지 먹. 혼정 번다. 세마테니 미축. 르그니 리마트나 쳐드겠지
0: 저그느리 양 저그느리 양 카시랑 코라 카시쿠샤이모
2: 아망 춘초비 양신양을 대시오비 알랑가 부대모 아멍지 루탄 아르흐바리 돌비 카리센 츠르
3: 아멍지 판으로 왕즈트 덴비 가와 조파 톰친드린 지르진트 자비 스빈 차르크 톰친드라
4: 얀자치 덴비 냥쿤 조뽀남바 다타 체체 냥신능군운데 从我们屋里来弄亲戚。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 센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피인 차르크 톰친다라
2: 자성 TV 냥군족부남바 다영 디초크흥게 총은 오케레 론친치 난좀 근디 첸치 르셀렌첸 총칭드라글렌첸데 지그데주와 디초도 망아즈메크 디난 지긴터이나 라마 화무이깔릉비 탕무브자게 거릉구나 세르군우가 망레식 체남비 녜름데 고지시욜 총미 냠서지주

Ya,

야 능이비 뚜꾸송송초 실런해문디 당양당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기 찌긴질거나 식당나라 알랑거 제츠라 가시오노그 뚜꾸총총치 한나 차가상이 습된행게 요라 님비쇼트 디랑 쳇다고디오노 실런해문데 이고즈급정정정아리와이 디 한치니잉 뚜꾸총총치 촌나 하는게 실러그 잠치 효과라도요나 포우자르지마크나양초 포우자르지마그 조기 디긴지르그 런준덥질리다땡이 뚜꾸총총 망아즈가 럭체크나초과 리드나치 슈닝지나 뚜꾸총총 월무 롤마그 릉노그 실러 워무 총총세고노 실런데스

야녀니비 아 파마 탐지게 영 갑통디 갑소업제 만즈마 초랑니 키시노가 다 나스템 할라영 까멍르 셰파 당회 켈 단달라스 과 망아즈요카 다 랑랑근 조니 따라 랑기 히노다 탐질 랑거워치가지 소주다 영시 가치너 리 슈니치 아멍르 참바즈가냐나 땅아 텅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원이와 티바 가시키능아시가 쭈꾸총총 지가 함옥시에 녹아가 나 하여튼 버그시 등시 태용세고노 진리 진행 주일

你青葱葱我来哈喽喽空海我也那个哦耶来

0: 리레야 더 마셔모 다가동라리랭고 댐들레레고 동라리레야
1: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하게 지게레
2: 세롱 담오시 얼굴도나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세속게 낸다 이너리
3: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버섬
1: 야 따돌지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2: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3: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송
4: 어종다회 아피 흑진노인 흑샤빠 보위 잔차인
5: 대여더 원인 간자인
4: 정보 청청토

나나 먹고요. 돈도 참아 대고자. 디다 친해 주시겠어. 단다 이 니가 야야지. 야라 손 먹고 조선 숙다 니다. 저스 나나 먹고 숙청. 그니게 먹고 초바라 호랑 니가 줘라 특순. 니 먹고 말해. 진야 주 치라 특순. 니 다신 형가. 나 사서 좀 후니다. 너 선부 참아 버시고 세줄까. 워쳐 선고 톰바이. 원정아 정고 톰바이. 워쳐와 아미시 트렌즈. 다니 버시고 너 간다서 만득 손 코아즈온도 마라시 줄까. 에다서 마사준 법드노토요. 시사르크지 줄까. 코아토 니카르크크 마폰스 간다스는데. 니카르크크는 치르와즈 간다스. 다니다. 먹고 오 신청 초문 즉 신청가 샹안튼도 치치즈그제 주께급잔차도 응어리야 주카르성 대랑 샹드무마스크나니 샹구인조 촌노도 응어과트이야스 드니다 먹고가 디게 랑크케 치티노 뭐마 잔찬다나 도무 즈고크 딘 응어잔찬도 메나 응어 샤비나 치치마르즈다 당이 주샤무히 치니가 야라 루아나 소라 아 로아나나 아크타요 돈다 참마 데코자 디다 치요 주샤스 단단이가 야라 로아스크나 손다 아크타즈 톡 단다크니 아크타 초마라 호라 응냐 줄라 특순 단다 아크타 마라요 진야 주 치스가 특순 단다 신티옹 말라서 손 후니다 응어선 부 참마 버시고 사줄까 워체와 승고 톰바이 원정아 정고 톰바이 워청와 아미냐 지트겐즈 더니 버시고 너 근다 스만 드순 콰즈먼트 마라 시기 좋고 야다 사바사주 범드는 때요 시살기 시기 좋고 콰토 니카르크가 마폰스 간다즈너 니카르크가 렌치노 와즈간다즈 더니다 악타고 오 신청 조문 듣겠어 신청 악타 치쳐즈그제 중국어 목걸 어 녹화가 데모 또 참만 거야 초카르송 데랑 샤지나니 상고엔 조촌도 응어 과정이야 된다 샤트 아샤 악타고 넌스 제비 오딘 나고나 니니 목커스가요 도코나 도코 데모스가요 당이 주샤 무히 진이야 조선 부야란 줘라 샤 아무 총초 줘라다 디다 진이야 주샤 된다 그 조선 부샤 아무 총초 손다 된다 악타고 샤 아무 총 총마로 오브라 그니가 줘라 특선 된다 샤 아무 총마로 왔더니 진이야 주치가 특선 된이요 신청구 다시 기다이 마사사존 후니다 응어선부 참마 버시고 세줄거 워체와 증거 톰바이 원정아 증거 톰바이 워청와 아미시 트윈즈 더니 버시고 샤오 총로 응아 근다스 만득 손 콩아즈온트 마라 시기 줄거 에아다스 마사준 법드논테요 시찰크지 줄거 콩아토 니카르크크 마폰스 간다스느라 니카르크크 렌치노 와즈간다스 더니다 악타그 샹우 총 러가 신청아 라노키야 응고 목걸 로과게 데르모 너 참아 신청 그 과정레스 단자 샹우 총 총거 오 신청 총문 듣고 다 악타 철급 신청 소통 버시 철급 시라 요라 손 총스 데니타 버시 럭소 지시라 어츠 갑데다 악타고 파르모스틱 신청 존나다 크리 어츠 Рэндэв зэгэнта чо садис. Дэнэйда, шин тэонгэнда зэна. Акча, чэнгэ ngoma садзи нэйс. Дэнэй акча гэ. Гэ чо садзи ngoma нэйс. Дэнэйда, шин тэонгэ, дэнэй маса рэшан нэрэйас. Дэнэйда акча гэ чэз гэрэйс. Дэ, бжа, шабжа яра нжо сара, шабжа маран нжо сай нэра. Харсаран нжо гэн хэшанда чи, чо шанда му чэмбэз гэнганда му ням чо шазг сау кэсэна, нян чи тон нэрэйс. Дэнэйда акча гэ, о, дэв дэнгэ, дэна чо гэнла сон сэна дар. Sanders, Danita, Sintung, Tina Raki can a crass on Arta, Nicho Kani Saguni, Nicho Shayas. Danita, I actag Yayazi, Sintung Kri, Rakira Tons, Rakira Tonskata, Sintung. Then Daktag, Dani to Sadis, Sintung, then the new master of Sanders, Actag young Chesgris, Danta. 신경 너 샤브제 야람 퍼사라 샤브제 마라 퍼사이너 치 촌도 모샤 침부스 강안도 문냠 초샤즈 사오 크즈나 냥치당너레스 드니다 악착 치샤노 오마딩 드나 초강아송스나다 샤너스 든다 신경 칭아야라 런고가나 크자다 니초 카침 특슴 주고야 든드 니초 카침 특슴 주고 차츠크다 칭아시나라 심너라 초 세명 시부치 부스겐스 든다 악착 야지 신청 크리야라는 거 가나 그 손스 듭니다. 야, 땅이 주사

0: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공인지나지 지글 함지기시 누가 나름 버시 등시 태웅시 고는데 년당을 순인지나지 근초 찍기시 누가 시중 예비진 자니세 고는데 년나 등아 지기티 참바 리비 스카르 공고나 시주엘
1: 아리 냠니나 총어치트고초 체주 디모이나 나이나 아치근 소치리인 에랑양 아치게 체적 그냥드마 예브진 자니세니 아나르트므즈가 요카 요카즈게 체리토니요 체체 나와르토라뇽고 몬칠르즈가다 사차즈그나 르가부즈가 로든 로든즈기 요카 르가부디 쿄즈기 요카 쿄티냐가 쿄덩거세케 더미니 다롱조 피샤라즈기 요카 피샤라티냐가 피샤라차리세케 차우선보다 조부인즈게 차오 담우조 예빈 자니세니 자니즈가 아점칠 잔스키 요크 자니디 소아다다나다 시차 사마드쿠 쳇고나 아랑드트 요니드무 자니 얼점칠 잔스기 인즈 차우 소아다 하층마치 부르 닌츠즈가 예빈 자니다다 김마즈고 귀히던스 다니다 차우선 보사젠 통지메라 셈드기 이다 요크 Кавтазыга кё дэнгэрка яла. Я, дан дэгэ дэнна тамаары. Евжин чаани дэ цага дэн югу ерэн долира. Сунгэ амни га пудэн дэгэ шазыга.
2: Амни, ачун дэгэ дэнна тамаары. Евжин чаани дэ цага дэн югу га. Реча, кё лодэн инцэгэн ютэг джимаары. Шэла чаари нэ нэ сунна чамуара.
1: Тавзину, амни га.
2: Татаб дэнгэра. 캐니가 송나와 저저 다음이 루루 송인 좀 어떡거야
1: 더지노 쳇던거까
2: 암니 레트바 뭐니가 단조주이다 더지다 쳇던거자 실라 자리니가 여신 자니 자거 송스 니가 송송노 담즈그니 실라 자리 찾던 좀 마터와 쳇던거
3: 차는 좀 어떡어? 아니 이게 마스크시나 죽어?
1: 더지노? 켰던 걸까?
2: 다 마신도 큽니까? 니 좀 크라던가?
1: 더지다? 켰던 걸까? 실라 차리 크리라 니가 송송에 라롱 망아즈 간우자니? 그 마스크 요수 니했던스
2: 더니 사르그 찍겠다? 켰던 걸 그 마스크 켜만주이 김마 함라이 크리 드이덩스 참데다 실라 자리라 쳔압지기라 예진 자니 체리다 드이덩스
1: 드이디디 송에다 몬칠니 얘기 지요스 사차데니가 토니 사마즈가 겨츠크시덩이다 니기 마즈기시다즈가 다니양 실라 자리가 일랑한즈가 돈덩스
3: 쳇끄덩그라 다니기 사마시브쩍덩나자 아니가 지가 니땅에 소나 죽고 나 찾던에 쇼는 좀 어떡어
1: 더지노 찾던 그럴까 어떠식 된게 너네
2: 오 데라 맞춰 좀 해가 너나 아니가 지가 아니다 땅아 단조 주일
1: 더지다 니가 아니를 땅스 저게 지가 니노 토니 실라 자리 살리라 예빈 자니 체리브리 땅스 예빈 자니 체리 송이라 암니 간부 대신이 다크르그 쳇덩크르그 예빈 자니 멋자니 맛을 크르게 르마랑 통화가 니리 단적고지 암니 간부 콰즈가 망아스 쳇덩스
2: 다니다 암니 간부그라 지금 뎅근도디 셔다 차리지노 몬실라티나란 등 제체우송스 크급디다 쳇덩크르자 톤덩스
1: Кетангра тойма тхта ках сигра чыгмаңа ке хсыгы тыгыз гыяй тыгы тыгыз Тани зун дита кетангра сыйлыгра рырпа мани самахшан бу хсигра машин зыг Кап тани зун дита кера шаланига адая гыт керсон зыг Арина чу чичгзо иранг нартым башыл царсон жигентэр цамаажа сиделэг
4: ཁྱི རི གར ཚོ ཡིན ཇ བི གར ཁོང ལོ རི ལོ བ སག ལི ཉི རི གར ཁོང ཁྱི རི ཅ དེ མོ ཚོ བི གར ཁོང ལོ སི ཅ དྲ ཆུང ཇ བི གར ཁོང ན ཆུང ལོ རིང དང སི རི བི གར ཁོང ཆོག པོ ཆུང ཆུང ཚོ ད ད ཁྱི ཚོ ན ཆུང སི བི གར ཚི ལེམ ཚིན ཅ རི བི གར ཁོང གི ཚན པར ཤི དང ང ཚི ཤི ཤི ཚོ མོ རི ལོ རི གི ཅེར ཚིན ཅན

야 능이비 두고숑숑초 다타치 저거 산지능 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측근지기티 참바 리비 가콩인 대릉 리비 가콩거스클럼 더블란디 같은가 두고숑숑 참마 나초 미르가 시지지그뇽노가 지신즈 지종어 조조일 대한치닝기나 영 두고숑숑초가 년난도니 아 시스템즈가 녜무즈 진도인지인 나치 응말라 시친 야리시도 더시고논데 아치 담전 수공 오슐로논 디시니엔 유엘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슈닝이나 보우자르겜거 강진나 총차버게탕아 콜로노가 시흐쯤 시콜랑흑바시고노 안데인이나 총롱성친 다른 종철 머리 홈정 등위 토흑직은 전자르야 바그 좀바보 남그른 소모르 나 남그른 소모그 시콜라치긴 과요크 아지 인디신 연주엘

0: 看比西秋连心
1: 擦如意当地了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而当坑人
0: 那出那出西比尔嘎擦的人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요 동점의 닌주그랜타 더나 두고 총총 청마가 가야는가 공성 시제 부스그로 터비자 히몬덴시 아리 더나 텅디 나 총시비가 세그 좀주과 등도 좀바 포자 김이 좀증간 크와 사리아다 히노르 초인 다스클와 시글로인 스체치브 다스클와 근적 세랑 손머렌치 나 솔림층 지마그 토니 양치르티 주일 더나 니쿠크데 무시

0: 나는 그다 조파 조야지나 초코양나 다 도덕 쇼니기 소소 와랑 간데 차즈 소지 차즈 올리다 좀 마멍 참캉나 용니나세 지리라 다니 마멍 참캉 그다 조진데 지 타급자니나 주티코니 갑다지기나
1: 오야 다 동무인지나 니 인정도 또 진다 거요 또 진다 차가 쇼도 또 지세 주요 단데 니 제코리 니가 용 또 자히 돈주 도지 뜨샤리 우죠무 니또 다 정말 진주이니 대인지나 다다 성용 땅에 돈도 클라카니 다시 세코누라 돈도 세코누는데 니게 알롱코르 송당다 알롱코르 돈 치숑 땅도 알롱코르 돈 치숑 누가 지니 다 점점이 똑반도 돈데 옛게 돈이 달리 인진이 누다나 다 돈주 빈지나 다승 그 돈도 송 돈는디 근 후소 크게 크고가 담니 자신지나 크게 다승 그 돈도 송 누군데 근 파완도 돈도 크고가 뜸무즈그라 따라다 다승 돈도 고크로 누가 알롱코르 돈도 그 다 알롱코르 도고 뭐마 인지나 다 돌지세 거는 다시그라 때마슬 다 돈주고 그러는 거 런큰데 다 잔크게 년국도 듣고나 역들메크 다시 세고노 잔크게 년국세 거는데 다 야스케게 살리오네 온다 조청 신세 거는 떠라 담니 런크레 젠바우 다시 그 그러는 거 런큰데 다 잔크게 년국라 총리게 년국도 청마빠도 님마츠 다 년국고 뒤는니 아글메크 다가지니 온다에 춤진 막산지 큰게 온다 산지 시와다나 다 다슨 거 돈덕도 쇼달이 다시 임진아 아름바 그와가 미친게 살아용당 편도가 데마스 따따슨 그 돈덕도 쇼달이 크기 용당 크기 샤와이나 초콜릿칸도 돈도 리마 틈누가 니마 너 용당 자라 니흐니 니 자라 된천도 또 타카지로크 따라다 크기 만큰이 달다당다 크기 홍소르총 진나다 나이고 누가 티춘도 돈도 니마 틱치니 니마 자라 니흐가 타카지로크 니 용당 삼바무인디나 크기 용당 달리스톤 그 촛친도 돈도 소고는 더가 니마 니마 숨체 탐바니 니마 거치 탐바다도 고라 담니다 용당 따따슨 산지린 후다나 돈드빈지나 따따슨 그 돈동도 쇼달이 크게 미스춘가 찰라 툰메크 에자랑 돈동도 쇼달이 크게 리스탈이 마툰누그냐마 니마 급치니 니마 자라니흐 다니 용당 크게 따만칸이 달이 나요그라톰도 셈칭가 크게 하기노 더거티 다인지나 니마 섬치니 니마 즉치 탐바 담니 리스톤가 다 촙칠런데 도군데 소슈충은데 용당이 니마 즉치니 니마 급치 탐바 뜸즈그무 다 돈덕도 못 쉬었다 땅다 점지 그 돈친도 못 그래 내가 주니 온 땅에다 점지 니 똑바가 이게 돈다 땅 돈덕도 탁 쳐지지 탁 쳐지 남지가 이즈가 레자람 돈덕도 탁 맞추라다 맞추 마마 참 큰 건데 온 땅 야라 어떻게 달리 내 돈다 다 다 선거 돈덕도 쉬는 거 주니 다 그런데 참 큰 다고 진지나 돈덕도 온 땅 십시리 거리 다 띄우나 온 땅 자시 세고는다 그 코다 선거 온 땅에 바 거와가 온 땅에 너무 미스친 잡친 그 코다다 띄나 그 내 땅 때니다 땅에 고용 땅에 미스친 그 용 땅에 고르무라 다 리스칼리 마트는 그 고르무 땅에 마르 아스과 다 마마즈 콘데 용 땅에 지금에 코 스티르고가 세고가 따라 땅에 용 땅에 돈주 인지나요 후이타 땅 따라 다 용 땅에 다 맞추 점컹 인지나 다 소 가전 진사 인지나 다 다선 건 점질 년 똑바가 다선 그 돈덕데 인진이 누구 인진 이긴더라 따라 다 용 땅 점진 산지 큰 거 용 땅 산지리 거 누구 이긴더도 건데 다 맞추 가전 진사가 소라 다 돈덕 뜨무즈가 하고 쇼다 땅다 산지다 용 땅에다 맞추 인지나 다 점진 년 똑바로 친 거 용 땅 맞추 신누구 이기 돈친 인진 이긴 너도 건데 라카니 가시게 용땅 다승 그 돈덕 디라카니 간 타라마니 크르무고가 에테라 돈적 그 다승 그 돈덕 디라카니 간 후투 크르고가 이켄거 다 탁카라톰 더 쇼코리 자시긴지나 다승 그 돈친 라카니 자치심치 탐바 그 친츠고 인근도 돈데 크르기 크르주라 영아 자치 된치 탐바 용땅이 돈적 그 크르주이다다 그제다다 다 다승 그 돈덕도 돈데 탁카 제누고 고콘지나 죽거다 그 현진 사그 자침 건강하지나 다 동안 뭐 진튼 자크가 뭐든 첨종 돈튼 직통 니갸 직승거 담북 따라다더니 다 알롱콜라 숙과 거리다더니 돈덕도 쇼던나 게티 돈덕 쇼노도 추어런 거 인근도 있나 인치문이 다치 예바 파로라우 대용던 크게 아미 호던나 다가 미스춘거 찾자더니 크게 만나 죽고 크게 더거지니 다 맹크라던 다던 리스칼리 마트노가 때이나 죽고 또 정말 크게 인간아 크고가 디정거 용던다 크게 인근도 크게 라카나요나 영 크게 인간 크고 누시엔거 다 알롱크라 용던다 소마 고니셴 누가 용던 총디가 년고라 담니 용던 잔추 년고라 속가다 야스키케나 용던 상예 현자 조창 현진고 너무도 용던 크게 니 알롱크라 용던 니조나 다 크게 용던 크고 누가 인근도 정말 용던 크게 니누가 차림가 능니다 잔추 년고가 있나 좋고 총디 년고가 더가 잡고 노니 용던 진심자 땅다 좋고 그때 용던 더가 노니 진심자 마트바다 телия гасуна та юнтын кыргени арантын юнтын ган кыргоны тамузура та ажендын су хзуу та тухтар та тасын го тондгын дилаканы юнтын та тондвин дина та тасын го тондгын да шуну го кырген ган хзуу кыргони мац та тасын го чомкын го тақчу көрем кырги ячи динчиги юнтын чинчиги ингин та тухта кырго го те мац кырги кырги алын кырко кону го алын кунде юнтын та тенчиги нингунда тухнда билмек те мац кырги кону го алын кунда кырги нингтуна мек та та юнтын ажемба у дорджи секунунда го нингтуна уну го ченги та тасын юнтын кырги тамани тонцин чихтон нибяра гаглакани шачу инжина та юнтын кете чеддык нга инжина чеддык юнтын арынги юнтын алын куртады кутта та не жемба аяннын жама не жемба аяннын жама ямана тилгни гомулын дарни арынги юнтын те кошчили кежгнын жама кете тмуй дали лонкур не тага корисмы тондык шонтына та лонкур корну гутта тукти ингин юна та не тага юнтын не пурта кыргычын цык ингин тукта кыргога тамани юнтын лонкур к туку ngoma тукти тасын гы тондык шон нугунде юнтан кырги арантан наян чончауны та хужгна кырги юнтан алан курта не жемба ярдыны аречара кырги яр кори та не те юнтан дыгна лыктык чатсын менне жама ти чың тун жугны жама те юнтан да жемба гы чиг не чатым ты кырги юнтан алан кур коркуну мынчын нугытым ты юну кая май дали юнтан де алан курлыга жигдерлен курто чин жатым ты шун тыгна та чу арынге алан кур гы дуйын би тани чу арынге юн арынтан не юнтан ган жатым ты кырго гы тымызра та жайып ки чатым та куни шекунун да чура
2: Sorhun Mesul Mengu Gui Chela Tankil Shidun Mamang Dasi Chomra Sakhang རྒྱུན ཁང སོགས མེས ཅུན མ འབྱུང བའི ཤེས བྱ དྲེད དྲུག དང མེས ཅུན བྱུང ཁུབ ཀྱི རང སྐྱོབ བྱེད དང མ མང གང མཇུག ཅེས ཐར ལམ བརྒྱུད ནས རྒོ ཕྱི ལ འགྲོ བའི མེས སུལ མེས འགོག

0: 야 다나 데른 그 리슨디는 더년 근접부 언니 그 카프톤 그 다나 같이 샴니 쪽본데 니 그 카프니는 지엘 야 쪽보디모 어디모
1: 어디모
0: 어디모 어디모
1: 오케이
0: 신디 야튼이사실주제송즈그다가냐고추어다루그단총정고년층컹라세코즈몽몽서중종원더그냐냠터듬노그샤바가포트미오치탄회단신단더캅듬반더그양치샤나고추오크몽툴탄회그조톨량즈긴고
2: 어떤 게냐
0: 우출레츠노나 쿠마뇽니 다룬 뎀플이 이메나즈기 능아모 니르티트가 카라세니 몽즈긴고
2: 오 야야야 과튼체 얼로토타 아초라 쳔도마 쳔통아 치중 리콘토소고 리시만나 용아 샤와란도 용지 혼다나 카독카스 녹치코니
0: 야 과튼치
2: 에 토마니타 냥크 용아 용치코니
0: 리
2: 빨리 다 게드 넘버 당연히 얼마나 좋다기 이런 거 소마 이렇게 그 가지고 이거 빨리 도둑이니 이런 차와리 여기 남아요 남의 체험 좀 혼자나 찍거든요 이런
0: 아리리리
2: 아니 타지고나 네 레드 쪽으로 좀 왔구나
0: 어디가 레드 쪽으로
2: 어디 어디 어디
0: 야 되나 급지밀에서나 코드라고
2: 오 야야야 과천치
0: 야데모
2: 야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린치 지미 나가 마치 얼마 메뚜고 망라도 코트기 나와고
0: 마치 얼마 메뚜고
1: 오야
0: 나치 인디 와는 튼치 폴니 레스나 코드 꾸누 얼마 메뚜고 소군더라지
1: 오리리리리리
0: 야 갑자기 레스나 코드 기다리고
1: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저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오 니 다들 저기 니
0: 어 되는 거 예친 저기 시트콤인 삼딜로 같이 로안 포과 잡지랑 비는 아무니스티 저가 카라스니 몰라 사라즈긴고
1: 오 때에 등인 녹은 감성 거 다 년간 나바라 팀촌디 또 노즘바라가 저동안 내치겠거니
0: 니야 과든치
1: 근데 덥시와라 다 통신한데 그러니까 알로아 린데타타 감소니기 동네 그 영향 역과 몰랐는데 그때도 굳어요
0: 한투라 린데트니아래
1: 어디 린데타도 만나던 곳도
0: 야 두번더 그 카버 그 나트가 차타 되나 파지린지 모르고다 칸츠 이나 등 영향이가 몰음돼서 군도 동는데 다 뭐마그 갑자바가 동 잔드는디 등하다마 소송라 로종 로마니 그냥는 누구지 선지나 런데 찰린싱 큰 하천 그 멍그 등은지나 다스 그 찰린 음식이라 조고도 그 어른스 예라잖아 아 나선디 뜻이라 영소름 좀 놓나 요나 티타르 고르기라 레이트나 같이 그냥 근처 보지 않을 그 카버는 이런지길 Ya tupa demo.
2: Ang kusuba demo.
0: Na demo.
2: Ka lama liter chita lama sunter chika mangaza sunter mara.
0: Liter chika.
2: Ana liter chita sunter chil.
0: Shatup chika kani shatini. Ya lama liter chita sunter chinera.
2: Oh ya.
0: Ya kota te na kaujime lesna kodgila go.
2: Oh ya ya.
0: Ya demo.
2: Ya kota chia ya.

야 토크나바 테나 테랑그 리츠는 서완다 그치 토크만은 아치 로완 파파 잡길은 위는 아무니르시 득라 카라시니 아망라 서와즈 키치크 냐강 수비 더스르 군르테나 샴니 코드그누근 삼비 르치 라망이트 도마글랑 비 마일 시무세니 칼라즈긴 런데앙 테랑그 리츠는 지니 삼비 르치 서카르와암 영나 갑지미 리스는 아리와샹 켄체 적부요나영 스캄디티 소통 코르쿱 담진시니 리스는 페퍼 갑스스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무슨 말 데모
0: 데모 데모 야 타나
1: 산디르
0: 치르 마 게트 도마 글랑 비 마일 시모시니 레양징 고
1: 오 야야 더 토마 아트 세터라 비 처음 도마 치냐 수시지 치 레쿵을 레스 마나 용 거기 된 탕탕 샤 랜드 용 먼저 탄
0: 야 거든치
1: 그거 리아 카크로가
0: 치고타 카크메크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나서르튼 집안에 다막니임비 디어진지 트위토니 코커버 도즘숑지 한니스 파미종라신니 참제등 스시샤지르 곰기드라 파머르 젤렌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머트그버 야르브 차텐지 머트치샤지디인
1: 야 조금 남바테난 참데니 남바츠그 다카몽미리 신진나 신근제 도보스크레와 달달마양무 로마글랑 유월 카와찬라 글라즈글 헨스군우 그 말란달라 사르스

레제딩가 나 간 밤마 채널 간 손진 아영 로 망안디그 추 다소 총름 반다가 게르기니 인젠다기 드니카이 그 게르기니 인데 이 다로 망안거 드니 로 망아근 촐른다니 다 코랑랑 그지 냠냠 덩들이 다등 주 소총 소마가 다 가이 소 중가 쪼는데 치기 계산이 고 니니 텐데 아 게르기는 손진 나란당 망아 집 내심지기 너무 있으티 겐거 되는 거 렌센 디나가 그지 다소 총도 마가 가이 소 중고 쪼는데 계산이 고나 답쇼 건강증이 또 능이 고근 더 소소니 타니기 지근 밤마 사랑을가 잔즈가 통통리일 디나 갑돈데 텐통하게 되는 거 단시 근준 마소 우르그랑 총클 제쿠고 종원 자신 기능 차성자들 후 총거 게

0: 산도 고름 튜니랑 게인지 나라다 지 쳐드려다 지 냠뇽즈가 그런 게 특급증이 진짜 좋다.
1: 네.
0: 아 도모자 상대 라퍼다 지 도마가 생큼 땅단 대지 도능의 이쪽 상대니 저런 게 엄마 된다고 비가 잘 놓쳐서 나 엄마 갑 토가인지 나랑 같은 단어나 아 제이즈요 다 제이즈도 인지 나 진짜 크게 주신 지 들고치니
1: 응응
0: 법 정확한 다른 점이나 연기 아 로또 펜션와라 키시가 지주가 지주가니 로또 펜션와라는 등등이니 시가 제이즈도 모르긴 응응 시가 그거는 그 통이라는 것도 제이즈도 모르긴 워크업즈 같은 저도나 제이즈 키진 저도 그런다 좀 당당히
1: Jadi,
0: Semdamotita, Tamogan, Satagindangatashe, don't show Sungalaka, Takeda, not you, Chini, Tamozri.
1: Nari
0: Tamoza, Tata, Lapata, of Chungan, internationally, on a touch of Tangozi, Yetamchiko, which is Tanda Shay, Tata Shay, Shayindi, Tan of Sam Chimi, Pashayindi, Tan of Dungan, Dungan, Him. Thousand a chew in the Tunashi to the Mother Moon.
1: Dinga.
0: And I am a chance of Chungagin, then I am a Chungo man that should on the day under. Then you know, I'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research. 된다든지 힌당지에 대한 나서 땅 그치 가이글 버튼들 따지 제가 가이글 좀 한다.

0: chuan jin na ta nga jin ta chwa ka o ta li shan do li sha ti rang ge khon ti rang li sha o chi na ma ge ja wa ra thong ma nga cha thong kha na ma a ta thong chen ge ji ke mang chen da chu thong ma chu nga ma ra shen de hit kha na ma
1: ari
0: o ta ndum da ge yang se li sha ti tung ga nang chen da yo ku na ma
1: ari
0: ti na ta cha da ta li sha chin gui sku no da ta chi ger ge na ta chi sa u zung ni shi ki jo na ta ka chen bo da ma da ng ti na
1: ding
0: ཁྱི ཁྱིམ་ཚང་དང་ ད་ ལོ་མ་ ཁྱིམ་ཚང་དང་ སོ་ཏ་ཉམ་ཅིག་གུན་ནི་ ལོ་མ་ ཅུང་བི་ཐ་ལམ་ཅིག་རམ་དེ ད་ཐ་ལམ་ཏ་ཅིག་གུན་ནི་ཁོན་ཅོ་ཅིན་ན གེར་གིན་གཏེ་རང་ཅུམ་མ་ལ་ལི་ཤ་གོ་ཏུ་ཡི་ཐོན་ ལི་ཤ་གོ་ཏུ་གུན་ནི་ཏ་ཅོ་སོ་ཁྱིམ་ནི་ཅིན་ན་བཅ་རེ ཁྱིམ་དག་ཏ་ཏི་ལོ་མ་གཏ་ལི་ཤ་ནི་ཏ་ཏེ་ཅིན་ན་ད་རང་གཏེ་ཡི་ཏ་གཏ་ཏ་གཏ་ཅུང་གུན་ནི་ཅིམ་མོ་ཏ་ཅིག་ཇི་ལ་རག་ཏམ་བ་དེ་ཡི་ཐན་རམ་
1: ཁྱི་ན་པ་ཅིག་དེ་ན་ད་མོ་མ་ཅན་ན་ད་ཅིག་ཨོ་རང་གཏེ་ཡི་ན་དགུ་ད་ལི་ཤ་ནི་གུན་ནོ་ནི་ཚ་ཏི་ཡོ་ན་ལ་ཤ་ཁོ་དེ་ཤི་གུ་ཨ་ལ་ཤ་ཁོ་དེ་ཤི་གུ་མི་གུ་ནི་ཏ་ཏ་ཏ་ཏ་ཨོ་གི་ཨ་རང་གཏེ་ཡི་གུ་ཐུན་ན་ནི་ནོ་གུ་ན་ཏུན་དེ་ཡོ་ནི་ཁོ་མོ་ནི་ཏ་ཁོ་ཟོ་ཅན་ན་ཅིག་གེར་གིན་ཆོ་ཡ་ན་ད་གེར་གིན་ཏ
0: lisha kuri kundi injina ta si ta chimtsang tang so ta nyam chay guni ta so ma chong tup tsara tundu kuna ramo
1: nari
0: ta di na ta si chimtsang ka lisha na chukko so ta yin lisha na chukko ta zuu nanga zuu tu chala na ta girgina ta lisha kuri shenkin ba girginda ta ki chaya mgi ngi chin tang cha zhing ngi chingu utara ka tiga ta lisha ta ta jingu yi chuda ta na inga chingu chukda ramo
1: denga
0: ta ma ila ta ta kunga tiga ta jiga mara thama chi tamba cha tunga ni khe cha tunga sa kata ta chara na ta tangkub kata chi soma manga sa kata kaya ga zung nuun dhi nda tang choku na mara
1: denga
0: kartang tira nga shayi chi kaya ga zung nuun dhi ndara ta tangma uzu shayi ta kaya ga zung nuun dhi nyama chika mo
1: ri
0: ngun chi nga zung lukta njugu tri ngina ngoma shena ta ta lhapsha thama nuna chi khina zung nu kaya gina ngoma shena girgin zung mara yung istam nara chi guna zung nura ui gina ranka chi wana zung nura ui gina ta
1: ri
0: ta chi jayi chanis khanda ma tanda tanda tawala tanga ngi shena ta chi lhubzhong ta ii maa xir guna chi lhamdi nda chatak zi maa lana ta chi katak chimbo nyang guna ramo
1: ri
0: katang tira nga huma chuta ta teli ta ta chik ta doka tanda ta tumu zing guna ri
1: ri
0: chi huma maa zi ka tsuni wana ta chi ta wuyik zhangjo ta chi kanu wuyik nantun ta guju chi kanu chi
1: ri
0: tete na chi jayi jar kez khanda ma ii ngi kez khanda ma ta chi zhangjo chi sa khanda da
1: dinga
0: chi chua semkum ta yung guna ramo
1: dada
0: shayi chu semkum damu zi ni laka ta girgin ka lisha ta chingui cha kagum hain oma shayi na chang tse na ta ta bor ching zi kutu gili wana ta di kaa ni kudan ta shayi ka ta chi haka yin da chi shala la tang kata haka yin da chi a janga tang duk nuzi semkum tang dhikhin de ta nipa tong kata mo
1: yari
0: nipa tong kata nuk chung kata yina ta girgin ka ta oma shayi na ta lisha zi ka ta tsaitil gili tsaitil gili ta kutu gili kusum ta ta chi ta zuu nang ka zuu chuk da kala perte yin na ta chi lop chung karan banda zu yin na ta chi chidhya shayi manga kata kaya yin de tukumar zhang sa ka kuyi gita mo zirla ta tak we ka yin de tayang fashe simcha nama kata dhalo nika nama kengu ngunda kan ta pai chaga kata ta sota nana zong yungu mara
1: yari
0: sota nana ta tukumar zhang yungu na ta shayi ta kaya yin de la tukumar zhang gu nudi yana chi kaya kag ngi tanda ni ta kumbha tongo pujit kata ta girgin gata sa chiri ta yin dam da ta shayi yin de cho chin dhejo gani ᱟᱨ ᱩᱭᱤᱝ ᱛᱮ ᱡᱚᱜᱟᱱᱤ ᱪᱷᱚ ᱫᱚᱢᱚᱨ ᱛᱟᱱ ᱫᱟᱥᱤᱨ ᱛᱮ ᱤᱱᱫᱟᱢ ᱫᱟ ᱜᱤᱨᱜᱤᱝ ᱜᱮ ᱛᱟᱪᱤ ᱛᱟᱯᱡᱟ ᱪᱮᱛᱚᱝ ᱚᱱᱮᱛᱟ ᱛᱚ ᱪᱮᱛᱟ ᱜᱮᱜᱮ ᱱᱟᱫᱟ ᱤᱧ ᱥᱮᱱᱟ ᱪᱤ ᱛᱟᱱᱤ ᱪᱤᱝᱜᱮ ᱞᱚᱠᱚ ᱱᱟᱜᱤᱧ ᱪᱮᱝᱜᱮ 그게 딸리 리샤 코트샤 땅을 갖다 길긴 갖다 긴 냠버는 좋죠 다 소리 Tavle, Vopchon Homazga, Tatsi, Kaig, Jandu, and Baki, Swedish. Gazina and Gayan Tarasa Kaig, and she then.
1: Ri,
0: Ditanayan and Gayachi, and Gayachi, that's the man from a Kadadina today.
1: Nari,
0: and the Kandan Gidana Uzijin, the Natasagata, Kamlagana, the lucky, the second
1: one. Nari,
0: Narina, Chutin, the Kamagana, Chutin, Kinukotra,
1: Nari,
0: then Tantana Kaig, Jandu, and Baki, so she pala, Tomer Gunucha.
1: Tamba
0: 야친 합쳤다 되게 랑적 나면 쏜다는 나다 이게 삼도 못 먹기
1: 네디
0: 답근은 같이 다 두들 뜬도 그 뭐
1: 네디
0: 다른 게 인지나 쳐서 저래 다지 다 개인들 말아 개인 포트를 이따가 생각해 말아 요나다 지 다른 게 세이 그다 개인 정도 근데 뭐 계속 세줘라 그 탑나 쳐서 군요 뭐
1: 네디
0: 탑다 뜨끈한 게 다른 게 지 가슴 되는 때 되나 왔다 탑다 다른 다 사그 다루나 멘트 트레이너 저근도 짓 못다 지인이도 그거
1: 뭐 네디
0: 밑 맞다 말아 지세나 진짜 탑 동무미 쳐서 구근은 나다 지 저던 게나 아른 건냐 아른 건냐 여기 나 아른 걸 라카나 가쇼로 쳐서 지가 저던 건 다플렌 주스 카나마 제니엘렌 주스 카나마 뭐 대신 가쇼요 그거 뭐
1: 네디
0: 텐단탄 게 아른 게 가쇼 온다 쳐서 온다 로마 아른 게 리카 갈라 가쇼
1: 네디
0: 따야 치고 나다 진드는 게 제일 좋지 따 그치 소마탄 되는 아니야 망할리게 되네 뭐 아니면 당아 동다 담마가들이 오지 니 바츠니 똥니 카탁치도 마게다 제일 좋던 데는 아니야리도 뭐
1: 네디
0: 당아 와라 이제나 바츠니 얘는 다 제일 좋던 데는 하체냐 잘 흡수가
1: 네디
0: 아니면 들을 리오나다 치르치레다 제일 좋다 시긴디 도와도 제트 그 먹죠
1: 네디
0: 니 년가 남튼다 다 좋은데 놓치는다 제 엄마든 이제 제일 좋으리샤 고디 고타 고치 로롬 삼바나 마게다 같이 년 톤든데 중고 좀 와모
1: 네디
0: 연토인지나랑 초연체 서타에서 운연토 고이자도요. 아, 데 서타에 때 레모리 통 레모이 고모 레모마이나 진짜 막히. 레모이 그지게 딱 초년 돈 저기게 되더니 자녀만이 벌써라 놓다 소용나 니 초년랑 있지지.
1: 네리.
0: 로마리 그 초년 돈은 그 지가티 가티 오르게 년랑이.
1: 응응.
0: 안 되니 다 파자게 되나 다시 세이 그 세이치. 아, 저저라. 도안다 무시기 지고게 그죠.
1: 네리.
0: 세이 그 추가시고 고게.
1: 네리.
0: 근데 오메타 그렇지 돈이 같은 일로 년들래.
1: 응.
0: 년때 지나라야지 같이 가이크 손천도 태근저 그랬다 뭐지.
1: 응.
0: 같은 거 같이 저와나 프로그램 되고 년들래야.
1: 아디.
0: 년때 지나 다다는 게 그냥 자서 리는 리는 같이 치가서 듣고는 년때로 뭐.
1: 아디.
0: 년다서 녀 다른 거 같이 니 참쳐도 못 같이 뛰죠 뭐.
1: 아디.
0: 참쳐도 같이 뛰죠. 내가 내가 그 라카나지 곰시도 저 정말 년 리터는 손이 세 줬는데 뭐.
1: 아디.
0: 어 다소 체년 일이 당하는 시치티라도 보통 안 받는 그 수장군이 다니티나다 시가가 하는 게 돈은 이거잖아 진짜든지나 길긴 간절히 노대 시가 돈은 하는 게 근데 다소 체년 때 이미 처음부터 그때 들은 게 아무리 처음부터 그 저도 시가 쓰고는
1: 네리
0: 지난 땅이 더 땅나 와라 땅이 돈이 갖다 처음하게 받출도 안 하던 거지 진초는 오고 뭐 이제 그런 거 처음에 다른 거 어 땅이 만다다 다른 거 지나는 거 가서는 지나는 거 샤와 아 땅은 더 땅이 아닌 줄 알았다 뭐 마시는 세이초 아,
1: 저 저
0: 베이커스 카나만도 못 오는데.
1: 아리.
0: 대다 땅 아이지는 다 다치 알아가 가꾼데 홍게 또 차지 오는 망이 진짜 자득 총구나. 대다 땅 아이지는 같이 또다가 챌량 길긴데 되는데 다니.
1: 아리.
0: 친하로 그 치지니.
1: 아아.
0: 네 이제는 다시 이초 알아 친다니 그저 아싸리다 때 말아 알록 알록 알록 조라가 그 상차용 거지. 다 길긴데 알량 길긴데 되는데. 여긴 친다초 난 단다 아양근 그때는 다 탐치 보다 동근 아치 가도 돈 뜻이 있어 소소지 나다 게 긴가 야즈나 뭐
1: 네리
0: 이거 안 되겠네 되게 요나 뜻이 제가 세이도 저 시가

0: 게 샤이드 슈르용거 영나 샤샤 다 가이 디 오이긴한다 야이긴한다 긴이긴한다 지 샤이드 샤라스 쪽같은 아이오나라 머신즈 메네이나 샤그 디젠거 그거 점덕다 그 샤이 그 슈르용거 니 반다 계승해 주시고가 섭자이나 길기나 단디 점덕이나 소소근도 조직 돌나 요과리 좀도 조인지나 하정 그 가챔 볼럭 버드 길긴 그 주 다 멕시코 그 주 가이 장도 근데 반다 계승해 고나 멕시코 소소그 타는 간다 군난 드그니나 딩이타나 길긴 고나 카베고나 대신데 다니 길긴한 리즈고는 그쇼 다 개랑 소총 그 길긴스 긴도 그 차니 다 샤이 추는 나라 지기 진디 샤네레 요금 샤네레 요 그 디겐 그 진디 샤누 그 소만디 아 남지르 간다 존네 인티 긴데 디 한치니 소수 쫓던 그 지기 다름 간다 있는 더 종이 타네 갑다즈가 통통리나
1: 다르 왜 때가 추 추제다 지는 된다고 생기나 개 길긴스 비 차니 사실 다 남의 진드나 지 샤이 같던데 저 도나이 군도 된다 지히디나
0: 뭐 아니
1: 내년에 제가 컨디션 누구 도만다다 아젠다에서 어떤가 좀 센터 같은 센터 같이 치 강의 누구 등등 친다 된다니까
0: 네리
1: 소 소중하지 도와미 누 소중하지 야지미 누 도마 좀 좋다 니니 시 시가 샤 까무들 뭐
0: 뎅가
1: 저 도와미 누가 이제 딱 도와진 그 동지 좀 떴다 뭐 맞다 산산했던 거 맞다 저 샤트면 그 저 좋다 니 텐데 못 죽고 뭐
0: 뭐 말
1: 때로는 딱 저 저튼 거 아 같은 데는 그 실제다 좀 속고 네오디나 속았다 그 저거 답보마 좀 돌아 딜라 그때 오나 딱 간진데 저 너무 두즈가 착가 요네다 뭐 희고 뭐
0: 네리
1: 오마세나 다 노텔로나 지 도마타 지 대통령이 탈론쇼 키도 타는 그지 아 답된다가 다 마쇼니 딱 그 마시나라 다 다주메크도 저 니마가자 상도 요구나 뭐
0: 뎅가
1: 오마즈나 세인데 좀 마셔나던 조건도 좀 상관도 없구나. 다른 게나 저도 지나다 저 좋은데 뭐 저 다 참다가 단데리 오마즈나 소중한 고파면은 달가. 딱 오마즈나 그때 내가 초 고파요는데 제가 지나다 고파 탄저 고마라 내가 간도 담고 담지 못한다고.
0: 어디
1: 저 세인데 오마즈나 다야 다 세인데 딱 오는 꾸이는 게 미칸데 다시 가요 살아도 가요 세나요 고마즈. 야단데 가요 세인인 게 미칸데 그게 남모에 고지 남모에 나요 고마즈.
0: 네리.
1: 때나다 오마즈나 당가 초 다 그 고파민도 살아 뜨던 거 뭐. 얘는 다지 다침 상아 송에다 다니. 아, 세이 제 미스크 그 로브존데 와게 민도 쟁고 탄다르케다. 근데 쟁고가 미스크 그 단지가 탄타만데 내달이다 다니. 세이 다케 침상아 송네 뭐. 송이 상가니 틀라즈와 시 질링이 다니 세이 하마르게 엔지나라 제 세이가 니 뜨던 거 자체. 다모리니다. 라퍼터지 아다 카리리겐 센터한테 저희가 다티나나 세이르도다 요금오 단전다치나 세이슨 쯔즈브소나 디나나체 이기 히메키니가오 이나라다치 와크 이기다 치케탄나라 마키나 세이도모 요금오
0: 나리
1: 다로 인지나가 친든다나나 세이도모 세이치니도 요금오 나이디나 침송테 니가 소지르니 테니다 지르니 오나 오마선 세이스케 침타나 아크도 요세 카나 코사 아크타도 요세
0: 나리
1: 코사가 아크타와다 다시고 그 회차란데 산이 아 그 너무 아 그 회매 빠졌어. 대단히 침다가 찌리야. 다 뒤나다 쳐라. 아 그 너무 아자지 원하다 오마. 다 친데 아 그건 소치 하던지나.
0: 네리. 아
1: 다른 이렇게 세이 때뛰다는 다 쳐나. 그거 희금이는 다 합사 지금 말이 합사 타마시.
0: 네리.
1: 그 순간 너 때려나 그 법정도 치고거든 하는 거 가속된 얘기네. 뒤나다 치고 다 지약하거나 다 그건 소치 원해 다치. 다치 그 크론 생기시. 그 크로라가데 다치 아크 크게 탈는 생기 까만이. 그 크로 정히스나 사사 잼바 토마 정히노 쇼르는.
0: 아디.
1: 그건 세이 망아데 다치도 저 다치 만나나나 고톤데 카네다 도모드로 뭐 고톤도 나바데다.
0: 아디.
1: 지 법정데 지 세 법정 세규 탈름데 딱 지 몇 미노 다로라 다 짜고노 니 그도모 나오 고 무셰.
0: 아디.
1: 텐도나다 나인지나다 다치 그런 건 그 법정 안 마찬가지 들가 다 소다 김상아 선생님 밑에 줄이들이 하마르가니 총 우트지 아니 뭐 좋아요 파마당하게 개냥하고 그니 그 세트트니 까만이 그 다다 다다 다 세트즈락 트릴다 기다는데
0: 네디 네디디디 리리 그긴 과정치다 되는 그 렌천능 얘기긴 그 주 소총소마가 그 소중 그 조는 계산시 고지 런진 딩이 탄다니 쇼강강증이 바빠 이건 타블룸 간다리 구건은 딩이 타니 갑다즈가 멍포리는 선 다른 저와즈가 치기고 그 주실 그 소만디 파마그로 간다 이건 네지 저와즈가 치고 그 다니가 디츠크 영상컴단 루메크모 디 앵그 고네르 고니 갑다이 고노 그 디트네르 기르긴 그 주 파마는

0: 만지 Ongi wai kutin diwa jugos, te chawa zontana cho. Na shir no kanshir na mana mo po, mana mo po singa shir guni ta dakhjan juguna de jiria. Hui nyuzna don z kaza shachin kaza zang zirla. Don z anza shachin kaza zang zirla. あどうつわざしちゃったかはじゃついら。もんじゅうかまなれ。もんじゅうあもれ。もんじゅうわぷれ。てなたまなたもたんぷすんてもんがあげりてすじぴてな。ちゅちにつがもんじゅうよぴちゃうつだちょ。かすんともがちゃつだちょ。かちもご。だてたちゃわかんがらちょめつ。ちょめつ。じつちな。ぷもまなすんぼりんじどなるも。にやしつじら。くしぐあげりてすじぴてな。ちゅちにわらもんじゅうわゆよぴちゃうつじりや。あこがしあげりてすじぴてな。 초체 시레파나라 코디모 디모드컬로카데 시르탄 시르탁 토르스는 송라 어디기는 그 시르동무 다시 돈들 다시 뜨레 시르타 응원지라 마는 땅 푸임비티나 응원지라 마는 땅 푸니 기프비티나 최진디와 니트트 응원지와이 그들라스 고가 응원지와이 그들라스 시트가 마는 땅 푸니지 마는 땅 푸니지 응이리 디스마 드피티나 드가 드피티나 드사가 따가라다 다셔드와서드리아 뭔지가 와주냐는 말고 이제터나 유노트 다 우쭈 땅지세 그치긴 내년 벌 홍건적과 드피티나디 타능이 치우치다 또다 다타와글이 트마토 네 마음글이 트는 안 죽으냐 어야 티켓 모티 티켓에 다다게 치르모테 다다알이 튕고가 후인조제나 아자 금 와카 센제 금마 다서 금 니치조용도 뜨기지고 뜨고리야 지때도 치 아자 금 군온데도 군데라 더치고 군이 추진 니와라 웅은지 와유토노 어 틴토나 마는 그 마음아 듣고가 모이가 아들 듣고가 다다와 듣고가 마는 그 마음아 듣고가 대 다른 신이 셌지래.
1: 시든지 산군족 분안바 당대 최초 렌천 동침드니족 렌천대 조음직바 완디초등 조음직안커바 체릉자키 스타클바 시루 최초 스타클바 아흥적 체릉긴 최체년벌 과진치 다디모.
2: 소문 워스클라동춘
3: 소문 워스클라동춘
2: 사랑기는 양주
4: 냥크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데랑네 쳇시체 다듬비 칩쳇당 자시체 당아비 치녀트 워스체 당아비 치녀트인나 자파선셸 슈니탕디 사랑기는 양주데 쳇케 나도나나디 집셸
5: 시진핑기 푸젠촨트기 진정종치르체 삼조조티 메신 돈친 털은 접통가챵능
4: 리청기의 남부의 선선당 자천능
5: 중국 자력랑당 중국 조정랑니체 연신 조친체 창좀진 조통은 이반 조고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얀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찬진 남게 삼크남바 디타르탱 남바시 삼진 농진반다이나 소르는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가 젠딩 나나니와가 일르니
4: 니 촌이 랭키 인난 단시온 또 주제와 알와 샘플 등 알마 갑성 소니가를 상미 갑선으로

Yeah.

ala

아로가 루냐 히즈가

ya la

알아예 공업샤리조 공업철원대가 타구 알아가 없을다 업자조 공업제요 타구 알아예 나타 능조 유니용어리구 알아니르고 자지조 진입샬아요구 알아예 측은그르마조 고르킹어대가 요구 알아예 샤라 마야 알람그 타구 Alangar marga undi lam ni tga tagu Alaye tsegib sha li zo tsegib kumantana

아롱이 차가냐미 더 고양아래 안고 올 경우 저거 드려요.

아사르다오고

아사르라오고

알랑아 총오 양르가 고 예예 알갈로로리에 야디 하론더마디안르가 고 예예 알과키 카나네 고디 하루치께 마크노 고 예예 알과나즈요노 하루가께 그르고 아르바이 마톤드나 이너지 하루에 체코르고 아르가토케즈마 이너지 하루도서 디치나고 아르가세르나네 하루 졸고 만르고 아르가사지요노리 하루 진동을 졸고 아르가가마르성아모이너지 하루 종아은르고라고 아르가트는 것이모이너지

아살라오고 다치 땅하 가야 심은 거고

아살라 라오고 주라 무제

아살라 호고 예츠그샤노 나야 냐나가

Allah chordig kom bazo chardir go nagu Allah

Ari la chung er tiro gnyan jurtaba

Yandar yagza go yandar matlazgir tun yakdin

Asa la la o go, chi ti shog ne ke.

하랑아 총어 영원드가 고 에르가 루라라 야디 하루에 돌어 끙끄라 고 에르가 끙르카로 야디 하루가 울어 카레 고 에르가 라리트네요 야디 하루인고 그래 아르가시가스만타요 야디 하루에르자가고 아르가사치는돈르고 야디 하루초킹은유메고 아르가시나무치고 야디 하루에초땅슬르고 아르가트크르자모 하루가 울어가고 아르가람 소티네요 야디 하루니샤흘레고 아르가초스망요 야디 하루더자트가고 아르가차츠모트고 야디 하루추초땅하 아르간절은 아무치고 야디 하루가 시트는 거고 아르간당은 신나르고로 야디 하루에 망으세고 아르간로시탈라요 야디 하루초츠근 야메고 아르간샘트나주요 야디 하루는니케고 아르가와르칠르통르고 야디 하루춘당어치와고 아르간저는 아무치고

Alang Abraham, Gaya, Nazan, Choy, and Guzi.

하루 내 조연한 동서고 영어래 송인 내가 구가지 하루 내 뒤에 보소고 영어래 통화 끊는 니다 능나 자소고 영어래 좀 사카지니 하루 내 로고 총리소고 영어래 대르 열어 꽃에

하론다 여르 띠가고 예예 알과자즈므노네 구디 하롱아샤 클레고 예예 알과나가르즈코 띠디

0: Ring, Asia ta Shidi Gyatso Chemyo Kweki, Sozong Liri ki, Sagong Benjo Shiji Jenda, Gyuntu Kongbe, Chengzin Sato, Nyamzhi Nyamdu Je, Zonay Kekong Chimpo Shiri Mingde, Beri Dingsab Cheyu. Chondu To, Asia ta Shidi Gyatso Chemyo Kweki, Benjo Nyamle Chikzo ki, Sozong Luri Linzin Henzo ki, Gojibara Jingbe Chinyi da, Nyenshu, Asia ta Shidi Gyatso Chemyo Kweki, Benjo Nyamle Chikzo ki, Sozong Luri Linzin Henzo ki, Benjo Nguzen Ka ki, Nusi da, 뉴교 킬레징중 청진 루리 짐주 부장 제라 징베 친이소 대배 중재기 이제 줄라 최점 중대 다와죽 집에 고집에 응시 민배 존도로 비디 소종 내리기 중재 등교로 처리 제유
1: 디글레 코네비 웬네츠 이래 년주 리콘기 최고니 내츠베 와르 신나 이런키 부시알 닝도 로한키 타고로 사공소 사제망부로 닌테르 어리마게 제고 포유바시 이런 이슬람 서지 수마키 닌테르 세자 빈테 데람포르디 주 편동 체디 어리쇼키 아시아 누마르 유페 괴동 춘진디 네타 디신 쇼르덴도 네베 카마 딘시르 동디 당 유지 주바시 이런 기치지 부 최고니 세자 빈테 어리마키 데신베 초주 시주 쉽게 있나 이런 라 저구 제파라 괴담 차부당와 타 저구티 냠지 계속이 저짐타 이런 타 어리 삼시 지투 지유 튼젠레 게 유지 주바시 지교부 인치르 내베 원워드 초등 20 공시 최고니 년수 협자 제디 어르타 기정화르 무투 마갸 배왕키 화르 무지 초가도 추신 샤동 톱세 진용토 주주 임바타 초가 규티 벌시 초고니 카체외 총등 추신키 짐주 진나 페미 서조도 내 유지 주바시
0: 세계 넘버 초 콘센서 규르 년주 쇼겐 빠상 함라다 렌지 원두인 레젠겐 고난겐 다와츠링아제
2: 메미다지키 미리카키